0: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게 더 정확하고 많은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둘이 뭉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믿음 안에서 둘이 뭉실 사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둘이 뭉실하게 산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은 이런 둘이 뭉실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이 뭉실한 삶, 첫 번째는 뭔가요? 그렇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1: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0: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저는 사실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죠. 사실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올 줄 알았으면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를 조금 더 열심히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좋은 교회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구약 성경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원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동안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를 읽는 법도 잃어버려가지고 저기다 써놓은 거 다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AI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좀 되면 또 앞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기뻐하다, 형통하다라는 요 두 단어가 우리말은 다르죠. 기뻐하는 것과 형통하는 게 다른 말로 번역됐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토바 베토브, 토바 베토브. 예,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유명한 우리 서림교회 4부 찬양대 이름이 뭔가요? 토브. 똑같은 이 토바하고 베토브가 다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브가 무슨 뜻입니까? 좋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토브. 와, 너무너무 좋다. 토브. 그렇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원어를 번역해 보면 좋을 때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데 그냥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좋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데 그냥 있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좋아. 그냥 좋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집에 두고 온 가스레인지가 혹시 켜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하면서 그 은혜를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거에 한 성도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좀 생각났습니다. 이제 한 대학교 강당에서,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경영학과 수업이었는데 강의를 하시던 선생님께서 이제 상품의 이름에는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야 된다.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판매가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똥. 이 똥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더러운 거고 나쁜 의미가 있으니까는 이런 단어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매출이 감소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교수님, 그 이론 틀렸습니다. 똥자가 들어가도 물건 잘 팔리는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학생을 주시했어요.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맛동산 잘 팔리지 않습니까?

0: 여러분 이걸 듣고도 안 웃는 사람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졌는가? 네, 여러분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게 있으면 이야기가 안 들려요. 내 마음에 걱정이 들어있고 염려가 들어있고 불안이 들어있고 집에 있는 생각들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마음속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당, 서림의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 형통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복하면 돼. 형통한 날, 은혜 받는 자리, 웃을 수 있는 자리,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는 그냥 웃으면서 살아. 내일에 대한 걱정, 집에 있는 걱정,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슬픔을 슬퍼할 줄 모르는 것도 병이지만 기쁨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병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영성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신 대로? 그렇죠. 생긴 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자? 그냥 살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도 된다. 괜히 신령한 척하지 말고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주신 대로 살자. 예, 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볼 때마다 참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정말 성경에 관통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형통함 주시면 형통함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그냥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토부의 시간을 주실 때 눈치 보지 말고 기뻐하시고 토부의 시간을 주실 때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토부의 시간 주실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우리 서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주신 대로 누리세요. 주신 대로 누리는 삶. 네. 두 번째로 두리무신한 삶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토분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곤고함도 주실 때가 있어요. 본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봐라.
0: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가 이렇게 말장난, 이걸 흔히 이제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솔로몬이 좀 써놓았어요. 뭔가 하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히브리어 마지막을 보게 되면 라아레에, 라아레에. 따라해볼까요? 라아레에. 쉽죠? 예. 네, 라아레에. 아, 정말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쓴 말씀인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라아레에. 라아, 곤고한 날. 레에, 생각하는 날. 라아레에, 곤고한 날. 생각하는 날, 공고한 날, 생각하는 날. 후대의 사람들이 좀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적어놓았던 거예요. 공고한 날, 어려움이 찾아온 날, 슬픔이 찾아오는 날, 괴로움이 찾아오는 날. 그 날은 뭐 하는 날? 생각하는 날, 되돌아보는 날, 다시 한번 살펴보는 날. 이러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날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 좋다라고 하면 아멘. 우리 흔히 믿음 좋은 사람 하면은 눈 딱 감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눈 딱 감고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눈 딱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공고한 날에는요,

평안할 때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곤고한 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뭘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내내 그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 가끔 제가 우리 서림교회에 오게 된 과거의 스토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원서 내는 족족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네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목회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마지막으로 서림교회 내보고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안 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똑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옛날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졌을 때의 생각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옛날에 떨어졌던 사람이고 안 됐던 사람이고 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욥, 의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더 정금과 같이 황금처럼 아름답게 빚어가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또 하나는 사울이 당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면 어때? 누구든 다 똑같이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제사장이 오기 전에 본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신의 손으로 자초한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라,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나에게 찾아온 질병,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나를 정금처럼 만드는 욥의 고난인지 아니면 돌이켜야만 하는 사울의 고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욥의 고난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만들려고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되돌아지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흘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오히려 내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어려울 때는 생각해 보세요. 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향해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게

0: 될 줄 믿습니다. 두리뭉실한 삶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꼭꼭 숨겨놓으셨어요. 본문 14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유대의 장래기를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0: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일, 즉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형통함, 톱, 좋은 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 이 한 가지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공고한 일, 레아, 아 고통스럽다, 아 무섭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다 라고 하는 이 일, 이 두 가지 일이 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행해 놓으셨다. 병행해 놓으셨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 두 가지가 늘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형통함 다음에 공고함이 찾아오고 공고한 다음에 형통함이 찾아오는 이런 공식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요? 형통함이 올 것 같아요. 또 형통한 시간 뒤에는 뭐가 올 것 같아요? 공고한 시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형통 다음에 공고가 오고 공고 다음에 형통이 오고 형통 다음에 또 공고가 오고 순환하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려움 뒤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끝인 줄 알았는데 절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 죽음의 고통이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부활의 생명이 찾아오기도 한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통과 공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섞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의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암에 걸릴 거를 오늘 알아요. 그러면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암에 걸릴 걸 오늘 알면 오늘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또 반대로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내일 로또 복권을 샀는데 요즘 얼마가 최고 당첨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한 100억 그래 내일 100억 당첨될 거를 오늘 알았어요. 내일만 오면 나는 뭐가 생긴다? 100억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그래요. 내일 100억이 생기면 오늘 일할 필요 없죠. 그냥 놀아도 되죠. 뭐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딱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딱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함 주셨으면 그냥 기뻐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 하면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남겨놨어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0: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다 모릅니다. 단편적인 오늘의 삶은 아무도 몰라요. 이 오늘의 삶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먼 훗날, 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도 9번, 10번 원서를 내는 족족 떨어질 때마다 떨어진 사건만 봤다라면 저 목회 때려치고 그랬을지 몰라요. 몰라요. 현실은 몰라요. 현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주처럼 아주 귀하게 자라난 여성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공주처럼 자라났으니까 부엌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됐어요. 반찬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이게 밥이 문제예요. 밥, 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밥이니까, 처음으로 만든 밥이니까 밥을 만들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밥을 떠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어째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밥을 만들 수도 없어서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얘야 밥은 다 됐느냐 라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식사를 다 상에다 차려갖고 갖고 가서 아버님 용서 좀 해주세요. 제가 밥은 만들었는데 이게 죽도 아닌 것 같고 밥도 아닌 것 같고 까리까리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번에는 더 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가야 너 너무너무 잘했다. 실은 오늘 내가 몸살이 심해가지고 밥도 싫고 죽도 싫은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해와서 너무 행복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드시는 모습을 보고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이후에 효도를 잘했더라, 뭐 효녀가 됐더라라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옵니다. 며느리가 사실 밥을 실수했을 때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넉넉한 시아버지의 품 안에서 좋은 것으로 승화되자 이 며느리의 마음도 행복해지고 시아버지의 마음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풍성한 식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며느리는 내가 했었던 실패, 내가 했었던 실수, 내가 했었던 잘못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이 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형통함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기뻐하면 돼요. 또 왜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공고가 찾아오는지 또 사실 잘 몰라요. 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왜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죄송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다 흐른 뒤에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전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오늘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오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먼 훗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 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국에 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 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수님을 100% 닮기는 어렵죠. 그래서 차근차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여기서 말하는 베이비,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 바랍니다. 교회를 한 40년쯤 다녀도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가 같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뭐가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죠. 누가 봐도 성숙이 돼야 되고, 생각하라는 거, 말하는 거, 표정 하나까지 어른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그만한 인품이 돼야 되는데, 하는 행동이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요한 1서에 보면 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잘하셨다. 여기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뭐가 충만하였다? 지혜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한편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지만 한편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렇죠, 뱃속에 있는 태아 시절부터 영아기, 유아기, 그렇죠, 유년기, 청소년기를 다 거치면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충만하여에서 지혜는 뭡니까? He was filled with wisdom. 이게 뭐냐? 이 그리스어로는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알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세상의 지식, 필요한 예의, 범절, 규례들을 차근차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마땅히 사회 안에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죠. 52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52절의 지혜도 뭐예요? 똑같이 소피아입니다.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자라가고 키도 자라갔다. 여기서 멈추면 누구를 배우는 거하고 비슷그러네요? 유재석 배우기하고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아 시절에 아기가 자라가며,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오늘 성경 보면 42절에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유태인들은 나이가 13살이 되면 뭘 해요? 성년식을 합니다. 바르 미츠바라는 건데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성년식이 되는 거예요. 13살이 되면 유대 이 공동사회에서 어른으로 인정되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13살에 그런 이 세레모니를 하게 되면 뭔가 낯설기 때문에 한두 살 전에 먼저 이 성전에 와서 그런 규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13살 되기 1년 전에 어디로 가요?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배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세 번을 가야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번 갑니다. 처음에는 가기가 좋았지만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돼서 멀리 이역만리로 가니까 1년에 세 번 오면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면 끝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내가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남자들, 성인들만 갑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의 이 문화의 후기가 되면 여성들도 제법 참가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참가를 해요?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여를 합니다. 많이들 가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할 때 젊은 여성들도 따라갑니다. 그럼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아기를 데리고 가야죠. 맡길 데가 없잖아요. 아기도 데려가고 오늘 성경 본문처럼 12살이 됐으면 성년식 이전에 한번 교육 삼아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예비 학생도 데려가고 20살 넘은 아들도 데려가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가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갑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들은 아주 영 유아들은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엄마 쪽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19, 20살 넘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빠 쪽으로 따라가요. 남자 편에 속하는데 예수님은 나이가 어때요 좀? 애매합니다. 어른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고 하니까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엄마 쪽에서 볼 때는 아버지한테 갔겠지. 애매하니까 나이가. 근데 아버지 쪽에서 볼 때는 어디로 갔어요? 엄마 쪽에 갔겠지. 아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룻길쯤 되는데 아마 잠잘 무렵이나 저녁밥 먹을 때 가면 보니까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또 가요.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리고 언제 찾냐면 46절에 어느 후에? 사흘 후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았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학자들과 그 당시의 석학들과 만나서 토론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인자 12살 먹으면 지금 몇 학년쯤 돼요? 8, 9, 10, 11, 12, 13, 5학년쯤 되거나 7살에 들어가면 6학년쯤 되겠죠. 머리 좋은 애들은 6살에 학교 보내면 중학교 1학년쯤 됐는데 그런 아이가 서울대 최고의 교수님하고 막 토론하면서 막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주고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식이 있으면 기분이 어떻게 있어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자녀 손자들이 그렇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질문하면 예리해요. 뭐 미분 적분은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고 뭐 철학적인 질문을 다 던지는데 막 눈빛이 초롱초롱 IQ 재니까 막 300 정도 나와요. 막 뭐 미분 적분은 그냥 암산해 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그냥 깜짝 놀래요.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화도 살짝 나요. 3일 동안 너를 찾지 않았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키가 자라고 그죠? 지식이 세상적인 지혜가 자라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흉내내지 못하는 두 가지의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48절에 마리아가 그러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말은 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칭찬이에요? 꾸중이에요? 예수님을 꾸중,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꾸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마리아가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상으로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진짜 본질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뒤돌려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배로 낳아서 혈통적으로는 당신의 아들이 맞지만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라는 것을 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51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내가 이 신성이 있는 성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해줘.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그 뒤로는 상당히 어색한 일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선을 그어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51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여기에다 빨간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하여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순종하고 섬겨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런데 이 순종하여 받으시다라는 표현이 그리스어로 미완료형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좀 순종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하지? 여자요? 딱 할 수도 있잖아요. 미완료형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서른 살쯤에 시작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10하고도 8년 동안 이 나사렛에서 아들로서의 책무를 겸손하게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노래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니까 잘 모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까불지 마라 이거죠.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막 깜짝 놀라겠죠. 엄마지만 막 겁이 더럭 나고. 천사가 얘기해서 안 했어. 내가 예수 구원자라고. 조심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그죠? 내가 교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지. 누구들이 나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런 문화가 한국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때가 되기 전에 10하고도 8년 동안 육신의 어머니에게 그 질서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도 할 말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할 말이 많아져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창조주 예수님인데. 그러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절제를 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요 단코 권위주의적으로는 권위로는 상대를 누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감화시킬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재석 씨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비록 불교도지만 그가 그 인품과 헌신과 자기의 지갑이 열어지고 마음이 열어지고 방송할 때 나를 높이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자꾸 열어주고 반영해주고 칭찬해주잖아. 여러분 젠슨 황과의 그런 여러분 혹시 방송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숙제 내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이라도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젠슨 황이잖아요. 젠슨 황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야 유재석 씨 대단하다. 한참 쳐다봐요. 말을 못하고. 왜? 그 상대방을 깊이 존중하고 그잖아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겸허하게 하니까 젠슨 왕이 엄청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에 입이 근질근질하고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것이 억울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인데 누가 생각해도 이게 맞은데. 그지만 그런 것을 예수님은 다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10하고도 몇 년? 8년 동안.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정도 하니까 메시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그런 정도의 절제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냥 참다 참다 폭발하는 게 절제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 진정한 거룩한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님께 성장됐던 것이 지혜가 주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했던 그 본문의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 그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어로 소피아다. 그죠? 세상적인 지식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47절 또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뭐도 하고 뭐도 했다? 듣기도 하시고 또 뭘 했다? 묻기도 하셨다. 여러분 듣기도에다가도 빨강 줄을 치시고 묻기도 하시니 여기도 빨강 줄 치시기 바랍니다. 사흘 동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 그럼 뭐가 빠졌어요? 말하는 것이 빠졌어요. 그 시대에 사흘 동안 성전에 있는 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자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죠. 너네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듣기만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건 두 가지예요. 일단은 뭐예요?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뭐래요? 질문을 하죠.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47절에 뭐라고 나와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해야겠다? 놀랍게 하겠다. 듣고 질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말할 차례가 돼요? 예수님이 말할 차례가 되죠. 듣는 자가 그 지혜와 이건 누구의 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한글로는 똑같은 지혜지만 그리스어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하면 좀 어렵지만 따라서 하죠. 쉬네시스. 이런 건 좀 적어놔도 좋아요. 쉬네시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 인간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께 임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4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며칠 후에 이 부모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흘 후에. 이 사흘에다가도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잘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그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하와이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로 보내야죠. 근데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야 너 이제 12살 먹었으니까 서울 구경 안 하지 아니? 데리고 갔어요. KTX 송정역에서 타고 갔는데 가만 보니까 없어졌어요. 사흘 만에 찾았어요. 그럼 엄마들은 뭘부터 걱정해야 돼요? 뭐예요? 아, 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밥은 먹었어. 사흘 동안 예수님 12살 먹었는데 밥을 챙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챙길 수가 없죠. 그럼 잠은 어디서 자겠을까요? 사흘 동안 예수님이.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학자들의 의견을 가만히 제가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그 12살 먹은 그 예수 그분이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잤을까? 근데 그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예루살렘 안에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다. 1년에 한번 가니까 뭔가는 성공한 사람은 서울에 살겠지. 하이래 가지고 친척네 집에서 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공공장소에서 날이 따수니까 겟세마네 동산 같은 데서 그냥 바닥에 못 깔고 누웠을 것이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 의견이 가장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학자들이나 성전 관리인들이 먹였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는 뭐가 임했다고 써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말 진짜 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화를 2박 3일 동안 했겠죠. 그런데 어떠한 대화를 했을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뭘 물어봐서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이러면서 3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학자들이 하는 말을 쫙 들었어요. 613가지의 계명을 듣다가 잘 듣다가 예수님이 한번 딱 얘기를 해요. 밖에서 환전하는 상인들의 이 소리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기웃거려. 왜 기웃거려요? 거기서 뭔가 커미션을 받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 중에는 힐렐이나 샴마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최고의 석학이죠. 예수님이 다 듣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샴마이요 생각해 보셨나요? 대답을 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하죠. 학자님, 이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에도 직간접적으로 나왔는데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그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금요기도 철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그런 것을 우리가 홀로 걸어갈 때 그런 고백하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르륵 흘러요? 아니면 그런 말이 생경합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헌신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면은 뭔가 낯설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예수님 지금 그거를 찌른 거예요. 그잖아요. 가말레일이요, 샴마이요, 여호와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지금 들리는 이 환전상의 소리를 당신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런데 인자 12살 먹은 그 어린 소년의 눈을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막 뭉글뭉글해져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율법을 터득을 했지만,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수많은 찬양을 하고 수많은 걸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살 먹었는데. 그럼 그런 애기 있으면 뭐부터 사줘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 이렇게 신사임당 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다 인생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주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12살 먹었는데 그 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떨리고 평생 고민했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니 그 아이가 밥대가 되면 밥을 먹여주죠. 누가 먹여줘야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다 데려다가 먹이고 저녁 때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뭐야 그때? 예수. 야, 너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구하겠구나. 조수하잖아.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 샴마이의 그 사모님이 그러죠. 아이는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래. 보통 아이가 아니야.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도 대화할 때 반말하여 존댓말 쓰세요? 여러분 존댓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상담할 때 한 7, 8살만 넘으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겠죠. 야, 너 뭐 밥 먹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왔어요. 이렇게 따뜻해. 예수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가, 어디 아파요? 그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나 이 샴마이,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여기서 자죠. 그런데 이 학자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현학적인, 지식적인 걸 추구하는데, 그 아내들은 행복에 행복 안 해요. 행복이 안 해요. 다 집에서 말하자면 부엌대기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 눈을 보니까 눈이 뭐가 있어요? 슬픔과 공허함이 있어요. 한마디 하십니다. 여인이여, 행복한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정곡을 찌르죠.
당신의 남편이 서울대 교수님이고

최고의 샴마의 학자인데 석학인데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샴마예요. 아내의 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말을 해요. 당신이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내 이웃을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은 이걸 저 눈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합니다. 내가 율법을 연구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많은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 아내마저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하겠는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됐는데 내가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녀가 맞은가. 샴마의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헛것을 배웠구나.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그런 표현 많이 해요. 구약에는 이렇게 이르렀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한다. 진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었느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이번 주 얼마나 더워요. 삼복더위에. 남편을 주님처럼 한번 잘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남편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 걸 연구를, 이런 연구 너무 어려워요. 알면서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남편들을 참 섬겨서 남편이 생각할 때 최고의 사랑이구나. 천년을 살아도 내가 이런 사랑을 못 받지, 내 아내로부터. 근데 그런 것을 해주니까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날 밤 여보 여보 오늘 하루가 천년 같아. 예수가 임하니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오늘 밤에 이렇게 당신하고 천국 가도 나는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만 될 수 있다면 율법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모두 완성이 됐는데 그 어린아이 12살 먹은 그 소년 예수와 그분의 눈빛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 그 가정을 그죠 그들의 그 굴레를 그들의 위선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네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죠 성도를 사랑하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였느냐. 네 욕심을 쫓아갔느냐. 네 명예를 따라갔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보낼 수가 없죠. 이제 12살 먹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인데 너도 나도 우리 집에서 여러분도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유재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밥 한 끼 같이 먹게요. 왜 그래요? 밥이 없어서 그래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언제 하면 저희 집에 초대할 테니까 하루 자고 가세요. 내가 별정 만들어놨는데 1박 2일 교제하고 싶어요. 너무 지난번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2박 3일 동안 사흘 동안 교제를 하잖아요.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수 있으려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할 때 가능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예수님 위에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마, 카리스. 그게 영어로는 the grace,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마지막 이 문장인 5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되어졌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셨다. 4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에서 은혜란 단어가 카리스인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단어도 뭔 단어예요? 이것도 카리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면 상대방이 다른 데로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가기를 어디를 가요?

0: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럽고 사람 앞에도 사랑스럽고 사랑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 그런 은혜에 담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4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뭐냐? 예배를 드리고 체험하는 데에서 예배를 보고 관람하는 데로 지금 우리가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전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으면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배우자가, 가족들이 느낄 때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여러분들 배우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여보 너무 좋아. 자녀들이 뭐 사춘기가 돼가 어디 갈 것이 없어요. 아빠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엄마 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엄마가 많이 변했네. 너무 좋아. 그 예수, 엄마 안에 있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게. 여러분 그런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 배우기를 하고 있어요? 유재석 배우기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굴 배워야 돼요? 예수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카리스, 그 은혜를 통하여 사랑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한다면 그러죠. 억지로 참을 거 없어요. 겸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거 없어요. 은혜가 임하면요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어져요. 사랑하고 싶은 말, 그런 마음이 충만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듣고 질문하고 필요하면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배우기에 열풍이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8일 11시 경북 청송, 봉화평지와 전남 장흥, 고래평지, 완도 여서도 제외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국에 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 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이에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주십니다. 어제가 8월 7일 가을이 선다는 입추였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절기에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날씨 아닐까요? 우리 며칠만 잘 견디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곧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곡은 아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물소리가 들리네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돈 마시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some summer special. Summer special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운 것 그리고 더운 것 중에 어느 쪽을 더 잘 견디십니까? 저는 더운 쪽을 좀 싫어해요. 추운 것을 비교적 잘 참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눅눅하다 보니까요. 문득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살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곳 아니겠어요? 행복한 곳이고요. 천국이 이곳처럼 사계절이 있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할까? 무슨 어린애 같은 생각도 하고 있냐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계절의 변화도 있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겠죠. 그래서 천국이겠죠. 여러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궁금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가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천국을 꿈꾸면서 찬양 함께 불러봐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에베소서 2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1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어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3768님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덥고 힘드네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또 9720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귀한 방송에 언제나 감사드려요. 5130님 근무 후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알바를 갑니다. 알바를 4개 하고 있는데 건강 잃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박유나 대학 입시 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기쁘게 학업할 수 있는 좋은 길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 성령 바람으로 건강 잘 챙기세요. 아멘입니다. 5480님 지난주에 했던 한스빵집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으니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2876님 무더운 날씨 극동방송이 있어 잠시 잊으며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3569님 배달일 중에 잠시 정차하고 참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시는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545님 지난주 한스 얘기 들으며 아주 작은 선행이 받는 사람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려와 선행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해보려 다짐해봅니다. 잘하셨습니다. 0193님 지난주 한스빵집 얘기 감동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죠.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4709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만큼 부자가 되는 기분이 든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0688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들으며 모범적인 빵집이었고 또 그 일을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6419님 병 간호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은혜 넘치는 찬양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5216님 매일 작은 관심과 선행 나눔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에 감동과 마음이 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언제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9398님 어제는 남편이 칠순이라서 우리 동생들과 함께 밥 먹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덥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마침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토론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유익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됐죠. 그때 청년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재가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또 다른 청년은 맞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줘요.

성도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항상 선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또 수긍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그때 한 자매가 조금 독특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소금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이 마를 때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매의 질문을 통해서 열띤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러한 결론을 내죠. 소금이 내는 갈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역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력으로, 성품으로, 겸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그 청년들은 내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갈망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성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도들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로 이어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네,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0942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 길을 기쁘게 걷기로 다짐해 봅니다. 4127님, 이틀 후부터 시작될 청소년부 수련회 준비로 한창입니다. 수련회 2일자 저녁 집회 기도를 맡아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벌써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악하고 약한 저를 주사랑으로 변화시키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한여름 냉수 같아요. 감사합니다. 6684님, 극동방송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동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로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0835님, 지금 교회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 극동방송 들으며 갑니다. 네, 좋습니다. 1961님, 늘 선한 일에 힘써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휴가라서 소중한 시간에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극동방송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부모님과 저희 부부 딸들과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아직 믿음 없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9378님, 무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난답니다. 주는 사랑 저도 늘 기뻐요. 2011님, 8월 날씨 연일 찜통 더위를 예고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귀뜨람이 오는 가을이 오겠지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우리 모두 이 기간 잘 견디고 참아 합력할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729님, 찬양과 말씀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죠.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시편 35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우리의 구원이신 주 하나님, 저를 해하려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가 물러가게 하소서. 천사를 보내어 저를 보호해 주소서.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사람을 약탈자에게서 지키십니다.

까닭없이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저를 보고 야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유 없이 친 그물과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 그들이 자멸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저를 보며 기뻐하지 못하도록 공의의 오른손으로 저를 건지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기쁘게 노래하며 자녀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종일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어느 상황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묵상했지요. 믿는 우리들을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들판에 잡초만 무성

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이 땅의 가능성을 보았소. 당신이라면 이 잡초를 걷어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타고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3: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

있는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랑이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수근수근하는 뒷담화 등을 큰 죄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셨습니다. 수근수근

뒷담화가 얼마나 큰 죄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뒤에서 호박씨 깐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게 은밀하게 무슨 일을 꾸미다라는 뜻으로 뒤에서 몰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일을 꾸밀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쁜 짓을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 앞에서는 세상 없이 친절하고 복종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서는 직장 상사의 흠을 잡아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입니다. 또 대면했을 때는 세상 좋은 사람처럼 친절하지만 돌아서면 모략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뒤에서 호박씨 까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나 자신도 뒤에서 호박씨 까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 곧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도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했음에도 즉시 또는 오늘 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호박씨를 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8절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 곧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죄인을 즉시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했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인을 향하여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험담하고 판단하는 죄인에 대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멸시하면서 뒤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없인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0: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오후에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면 더 큰 죄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하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어느 누가 같은 죄를 또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조롱하며 멸시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처럼 뒤에서 호박씩 까고 수근수근 뒷담화하고 중상모략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반드시 필연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숨김없이 회개하면,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용서를 구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신 것을 근거로 자백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이유로 죄를 자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호박씩 까면서 판단하지만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죄를 범해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앞날의 일들을 궁금해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도 봅니다. 뜻한 대로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실천해보기도 하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 모든 되어감을 성경 말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평안으로 받아들이죠.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먼저 듣고요. 이어서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3797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심준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굴이 벌써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빨개지고. 우리 삶을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아유, 얼굴이 벌써 막 후끈후끈하고, 아유, 날도 더운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괴로울 때 주변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훈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아, 웃음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대요. 다른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웃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싫고 막 그게 막 괴롭기까지 하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단란한 그 모습을 보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안타깝지만 그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세상에, 심정근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열린 마음이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연을 제가 그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떳떳떳 한 양, 막 자랑스러운 양,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의 평안함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걸 정말 굳게 믿고 굳게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이런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이런 눈과 이런 마음이 진정 복된 마음이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아이고, 우리 극동방송은 그러죠. 근데 저는 네, 누가 되지는 않을까 맨날 고민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사랑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마커스 앨범 중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웨이홈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터전이죠. 우주 궁창엔 허다한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기에 이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곳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귀한 땅이 더욱더 살기 좋도록 아름답게 꾸며가야 하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저는 이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또 아픈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에 대한 응답을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에 기대는 어느새 조급함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힌 씨앗도요, 한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고 또 싹을 틔울 준비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연평안 한웅재 목사님의 삶은 기다림이어서.

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늘 있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 늘 있었는데요. 우리의 기도도 역시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조수아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또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에필로그 앨범 가운데 나의 갈길 다가도록,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송경민 목사님의 책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멍하니 앉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작업실 책상에 힘없이 앉아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문득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많은 곡 중에서 충만이라는 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배신을 당했는데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 가사가 진실된 너의 고백이 맞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점차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 심령을 채우니 세상의 염려가 더 이상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진짜 충만은 평탄한 날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충만입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 이어서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희수일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까지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송경민 목사님의 책 중에 한 부분 읽고 왔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또 원하는 결과가 찾아와야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 끝난 뒤에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견딜 힘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책 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찬양을 했죠. 상황이 좋아져서 드린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웨이홈의 밝은 빛이 가득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듣고요. 또 오늘이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 있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 패밀리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오시죠.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번 한 주도 조급함보다는 신뢰를, 또 걱정보다는 기도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마크 빅터 한센의 아버지는 제빵사로 평생을 살았는데요. 마크의 아버지는 빵 만드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주일날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빵을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을 한 뒤에도 빵을 만드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든 빵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10년이 넘게 불우한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이제는 노안으로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크의 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 일 자체로 기쁨을 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겠죠. 예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바라면서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보라의 주여 나의 생명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후각은 가장 강렬한 감각 중에 하나이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냄새와 관련된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한다. 최근에 가자 굽는 냄새와 금방 깎은 잔디 냄새, 휘발유 냄새를 맡아보았다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을 의도적으로 첨가해온 것은 당연하다. 향수, 향초, 방향제, 비누, 샴푸, 로션 등 더욱더 많은 향이 날마다 우리를 감싼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좋은 향이 강렬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긴 진한 향기는 장미나 제스민의 달콤한 향처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준다. 우리는 그 사랑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The Worship Collection 앨범에 수록된 What a Beautiful Name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노래 선교단의 주님이 주신 기쁨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국립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The Beautiful Garden of Prayer 폴 미켈슨의 연주 찬송 그리고 웅기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연이어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에 예배하는 기쁨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든 스스로 즐겨야 하는 마음엔 기쁨이 따릅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기쁨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어노인팅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국에 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

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의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지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8일. 8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있는 특별한 토요일이에요. 숫자 8이 두 번이나 반복되니 팔팔하다, 날뜻이 활발하고 생기가 난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날이에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무더위도 높은 습도도 잘 이겨내며 팔팔하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부모님의 지인이나 친지, 교회 가족 중에 결혼하는 분이 계셔서 결혼식장에 가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본 결혼식과 전도사님이 오늘 참석한 결혼식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도 다르고 예식장도 다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랐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지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이날을 준비하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식장에 있었을 거예요. 또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을 함께 했겠지요. 그런데 친구들,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결혼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오늘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과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 형제, 자매들보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가득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과 For You Kids의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TS 소년소녀 합창단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윙윙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벤트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으로 여름 무더위도 이겨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주님 날 사랑하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바쁜 일상과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계속해서 찬양의 식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교재인 회복 내용과 또 교재 안에 있는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 소개로 함께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교재는 매주 5일 총 6주간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인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경험케 하는 교재입니다. 특히 각 과의 암송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여러 음원 사이트에 앨범 회복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세 곡을 소개해드렸고요. 또 오늘은 나머지 세 곡을 회복 교재 내용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마더와이즈의 지난 방송들이 모여있는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쉽고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곡은 회복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일종의 긴 약혼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천국 신랑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시험과 고통과 혼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때 용기를 주는 말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어느 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천국에 갈 때 당신의 모든 눈물이 씻길 것이다.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아픔과

고통, 두려움, 상실감, 상심 등 모든 악이 사라질 것이다. 죽음까지도 말이다. 이 모든 것이 빛나는 한순간에 즉시 끝날 것이다. 회복 앨범 네 번째 곡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빌립보서 1장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따뜻하고 순결하며 충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열망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그가 찾고 있는 해답과 위로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회복 다섯 번째 곡은 이사야 62장 4절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사야 62장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당신은 단순히 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로 그 왕관이다. 당신 자체로 아름답다. 천국의

신랑이 당신에게 준 이름을 이해하는가? 이제 당신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새 음절로 된 이름을 받았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헵시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이 엄청난 개념이 이해되는가?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계속 말해보라. 영어 성경 NIV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다. 너를 헵시바라 하며, 성경에 나온 줄을 보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었다. 너는 나의 신부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다. 너는 나의 헵시바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황무지도 아니다. 이제 너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 너의 마음은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예수님이 아름답고 빛나는 신부인 당신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겠는가? 회복 여섯 번째 곡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서 4장, 당신을 꾸며주시는 주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회복과 또 회복 교재 안에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 앨범 회복 수록곡으로 함께한 찬양의 식탁이었습니다. 말씀이 반복되는 이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오늘 마지막 곡은 마더와이즈의 축복송입니다. 성경 공부로 모인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할 때 부르곤 하는 이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송은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마더와이즈의 음악들과 또 지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방송에 대한 소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합니다. 가을날의 열매를 위해 여름날의 뜨거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를 위해서 여러 도전과 역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땅끝에서 주님 뵙는 날 가득 안고 올려드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가족 사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지나치리만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성경 강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 대뜸 이렇게

이건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보기에 따라 여러분 매우 차갑고 어떻게 보면 가족을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애미 애비도 모르는 아주 막대 묵은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이제 속된 말로 갈릴리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지면 병든 사람이 병이 떠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하면은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그런 일정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자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불러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고민 끝에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3장 21절을 보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다는데 여기서 붙들렀단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말리기 위해서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일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사역을 멈추려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는 이 질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다 알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족들을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뜻을 막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멀리했던 것이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 말은 육신의 가족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마중물로 삼아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가족 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4절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테니 주목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와 은혜가 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커녕 내 뜻대로도 못 삽니다. 여러분 우유는 유통기간이 있는데 우리 결심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구홍서 집사님이 간혹 예배 끝나고 나서 눈물 흘리시면서 목사님 주일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게 잘 안 되어서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가족은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과나무는 여러분,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죠. 열매는 신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과가 열리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사과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열려야 사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점점점 드러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노력으로 가족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니까 가족이 된 것이지. 여러분, 담비 내리는 교회 가족 되는데 시험처가 왔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가족 된 거 아닙니까? 가족이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태어나면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부모가 만드는 것이지 자식들이 만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형제가 맞고 있을 때 달려가서 싸워 죽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달려가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아픈 자식을 밤새 간호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밤이 새워지는 거예요. 열매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가. 행함이란 여러분,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신분이 행함을 만들어요. 행함은 여러분, 가족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 자격도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가족 사진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진을 같이 찍어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사진 찍죠. 사진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진은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그건 전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 넘어야 될 문턱이 아니라 이미 가족이 된 우리가 평생 배워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자들이 잘 행했는지를 보고 내가 가족을 삼을 거야 하고 가족을 뽑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을 우리 가족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이 말씀은 가족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 가족들이야. 누가 내 어머니냐? 그 앞에 보라, 내 가족들이야 하고 내 가족들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육신의 가족들을 통해 영적인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 마음이 척척척 맞습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까 자꾸 맞지 않고 충돌이 일어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가족들하고 살아보니 막 어떻게 그래 뜻이 맞는지 막 찰떡궁합 같고 너무 좋고 막 모든 게 다 맞아. 어떤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충돌입니까? 1번, 2번. 2번이죠? 가족들은 그렇게 충돌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족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보니까 가족들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누구하고 제일 많이 충돌하는가 보면 저 뒤에 있는 우리 미나하고 가장 많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가장 많이 부딪혀요. 음식에 대하여, 태도에 대하여, 말투에 대하여 저와 모든 부분에서 저 아이는 지금도 저와 충돌하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 미나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미안해, 할아버지 죄송해 이 말이에요. 왜 이 아이는 저에게 이 말을 달고 살까요? 방금 충돌했다는 말입니다. 제 의도와 자기 의도가 방금 충돌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 언제부터 충돌할까요? 간단 아기 때부터 충돌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충돌합니다. 아기가 왜 웁니까? 자기의 원한과 아빠, 엄마의 원한과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기는 젖을 먹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설거지하고 있거든.
아기는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빠는 유튜브 하고 있다고. 자기의 바람과 부모의 바람들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충돌합니다. 엄마와 딸 여기도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 많이 싸워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정말 티격태격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한대요. 그렇게 잘하고 자기 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자기한테만 못되게 군대요. 자기한테만 그렇게 못되게 군다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그 아이는 이 애미한테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애미니까요. 그랬습니다. 왜 이 애미한테만 그렇게 못되게 굴까요? 목사님 왜 그래요? 애미니까요. 애미니까 그런 겁니다. 바깥에 가서 애미한테 하듯이 하면은 돌맞습니다. 엄마니까, 어머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도, 어머니는 이래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도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저 높으신 분으로 모셔다 놓고 그냥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찬송만 올려드리고 찬송만 해드려야 되는 너무도 높으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만나고 살아가지 내 아버지. 내가 어떤 말 해도 심지어 못되게 굴어도 되는 내 아버지, 내 아빠, 아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로 만나는 성도들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해. 그런데 행동은 찬양을 받으실 뿐이야. 찬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찬양 받으실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받으실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여러분들은 이런 아버지로 만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 때 아플 때 그분에게 못되게 굴어도 괜찮은 아버지이십니다. 못되게 굴어도 됩니다. 못되게 굴어라는 말 아닙니다. 못되게 굴 수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내 마음 토해낼 수 없을 때 어떤 내 말을 들어줄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께 못되게 굴면서 아버지께 내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어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요. 저는 여러분 10년 넘게 매일 아침에 시편을 묵상해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편을 읽다가 시편 기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 내용 때문에 멘붕에 빠진 적이 되게 많았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그냥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는 분도 많지만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따지고 항의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너무도 너무도 원망하는 기도가 많은 거예요. 안에 심지어 여러분 시편 안에는 원수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기도하는가 하면 저거 정말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거는 망해야 됩니다. 망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한 거는 저 인간만 망하는 게 자손들까지 다 망해야 됩니다. 모든 자식들도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 성경 안에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멘붕에 빠졌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하나하나씩 깨달아지면서 문득 어느 날 이 시편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시편은 기도에 모범 답안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어느 날 탁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놨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디서 맞고 와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달려와 아버지 손잡고 끌고 가서 아빠 쟤 봐 쟤 쟤가 나 때려서 쟤 좀 때려줘. 코피 터트려줘. 나에게 못된 짓 했단 말이야. 이렇게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기를 괴롭히고 때린 아이를 일러주는 것처럼 시편 기자들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 원색적으로 다 일러주고 있는 내용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배웠고 원래 제 기도도 직설적인 편이죠. 직설적인 편인데 시편을 읽으면서 더 직설적인 기도로 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저는 더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정말 기도를 강하게 하고 아주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저는 명함도 못 매는 기도를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여자분인데 남편이 중소기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한때는 잘 살았는데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길거리 이렇게 나앉게 됐죠. 잔동네로 이렇게 자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엄청 고생하신 분인데 경제적 결핍을 그때 만나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분이 한 분은 그 고통 가운데 경제적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짧고 굵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많이 들었던 기도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도 돈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돈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전 그 기도 듣고 유레카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지. 그리고 저는 이 기도와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도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여러분 신안을 내려와서 남한에 살고 계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전쟁 통해 남편 잃고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온갖 고생하면서 다섯 자녀를 낳았는데 다섯 자녀들을 진짜 다 훌륭하게 대학을 졸업시키고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리고도 나이 들어서도 정말 교회 매일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맨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교회에서나 다 성자 같은 분이라고 했고 자식들도 그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전도를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분이 쓰러져자 가족들과 온 교회가 아마 놀래가지고 날마다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권사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를 너무 가슴에 품고 있던 큰아들이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날 밤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천벌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두시면 하나님 천벌 받습니다. 여러분 천벌 받을 기도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도 듣고 왜 눈물이 났을까요? 천벌 받을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기도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어머니의 삶과 그 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근데 그 기도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기도가 좋고 이런 기도 따라해야 되고 이런 기도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앞에서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것은 이분들이 했던 기도나 시편 기자가 했던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가족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 그걸 본받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들을 보고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0: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기준을 높여서 어떤 하나님 앞에 무슨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유는 행함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가족 사진. 오늘 가족 사진이 설교 제목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사건이며 교회는 그 가족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교회는. 저는 마음이 가끔 울적하면은 제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찍었던 교회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마음에 우울감이 들면 그 달력 앞에 서서 한참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 다 웃고 계시더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웃고 있는 모습들을 달력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제가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잠들어 있는 제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많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미래가 답답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할 때 집에 돌아와서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자고 있는 내 아들의 얼굴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얼굴이 저에게 말을 해주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교회 얼굴을, 교회인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분들을,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우울감들이 벗어나는 이런 경험들을 참 자주 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교회란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아, 재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살다 보면 마음 안 드는 가족들도 저도 대친 가족들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가슴 아리라고 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행복하게만 해주고 이해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꼴보기 싫어도 가족은 가족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가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해서 가족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괜찮네 좋네 판단할 근거지 없습니다.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예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한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피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더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 사진을 보면 웃는 사람도 있고 찌푸린 사람도 있고 가만히 보면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상처 입은 가족들도 있고 또 철없는 아이들도 가족 중에는 있고 사진을 찍는데 딴 데 보는 사람들도 있고 참 가족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천국 들어가는 날 우리가 처음 만나는 곳은 법정이 아니라 가족 사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다 모여라 이쪽으로 우리를 다 불러서 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는 내 딸이며 내 아들이며 나의 신부며 이 양들이 있는 자리로 와서 어서 같이 함께 가족 사진 찍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온 가족 사진을 찍듯이 우리가 혼인잔치에 끝나는 잔치 끝나는 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모아서 다 불러서 모여라 하실 것입니다. 왜요? 가족 사진 찍자고. 가족이니까. 어서 가족 사진 안으로 들어오라고. 제가 친척 결혼식에 갔을 때 가족 사진을 찍는데 한 친척이 저 뒤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삐죽삐죽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려 하니까 빠져나가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쳐서 불렀어요. 이리 와 같이 사진 찍어. 그 친구는 왜 사진 찍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실업자고 이혼하고 자기의 모습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족 사진 찍는 것이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와 빨리 옆에 있어 같이 사진 찍어. 못나도 가족이니까. 주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좀 잘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사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 사진 찍자 하고 우리가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아 하고 피하는데 주님께서 어서 오라니까 하고 불러서 그 가족 사진 속에 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름들을 지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 사진 안에 담겨 있는 내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내 이름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가족 사진 안에 있는 나를 절대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가족 사진 안에 촬영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담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진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교회 달력들을 보면서 늘 그렇게 바라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한 가족으로 그래서 달력에 손을 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가족 사진 찍을 때 여기 찍힌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얻게 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가족 사진 안에 당당하게 얼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곤핍과 궁핍과 고난과 시련과 수많은 벽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라는 사실 하나로 잘 이겨 승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거룩하고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니퍼 로스차일드라는 미국의 여성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담요를 갖고 있다. 이 담요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날실과 하나님과의 경험이라는 시실로 짜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담요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 세상이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의 담요를 펴보니 낡아 있기도 하고 찢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줬던 믿음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누더기처럼 변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며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작은 어려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믿음의 담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담요가 낡고 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해진 믿음의 담요는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으로 수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수선할 수 있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해지고 상처입어 달아버린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수선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 말씀은 세상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 상처입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들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낡은 믿음의 담요를 수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때가 있으니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를 생각해보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이나 욥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무성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이 저주는 나뭇잎이 마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뭇잎이 마르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성경에서 풍요와 평화의 상징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풍요도 없고 평화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같던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말 것이니 악인들의 무성함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무장하여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6절에서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동과 서로 통하는 길과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길이 만나는 무역과 수송의 중심지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호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과 그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스라를 제단으로 삼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0: 하나님이 흔드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법은 이방 민족과 달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돔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에돔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절망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잠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국에 2367번, 063-584에 236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북녘의 형제 자매들은 오늘도 생계를 위해 한낮의 뙤약볕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응급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땅에서 만약 더위에 쓰러지게 되더라도 그 이웃을 오직 서로의 손으로만 붙들어야 하는 북한의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염 속에서 남과 북 모든 동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늘 없는 자들에게는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국가도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북녘 동포들의 탄식이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의 아픔이 회복으로 분단의 상처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어지기를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김대환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날개 그늘 아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찬양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잊혀지기 쉬운 우리 북녘 땅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소식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위해 마련된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듣는 북녘의 소식 하나하나가 그저 단순한 소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에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첫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매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북한의 상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6년 6월 8일에서 9일까지 7년 만에 평양 방문 후 북한의 박태성 내각 총리가 사절단을 이끌고 7월 10일에서 12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동맹관계를 다지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한 달 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의 후속편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태성 총리는 7월 10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중 전통적 우호 계승과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협동 강화를 강조했고 저녁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 참석했으며 11일에는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경제 무역 확대, 보건 교육 협력, 교통망 문제를 논의했으며 12일 베이징의 도시철도 관제 센터를 방문해 지하철의 관리 시스템을 돌아보고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의 방문과 회담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를 통해 북한은 수십조 원의 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러시아로 기울어진 북한을 다시 자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지난달

0: 평양을 방문했고 이어 베이징에 온 박태성 총리를 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자와 기계류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북중 무역은 올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2014년 10월 약 3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완공한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4차선의 압록강 대교를 건설했음에도 북한이 북한 측 도로 건설 비용을 내라고 중국의 요구에 12년간 개통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양국 정상이 국경 통상구의 전면 개방에 합의했고 이어 박태성 총리가 방중해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실질적인 물류교통망 연계 방안을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년간 멈춰있던 신압록강 대교의 올 하반기 개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니, 중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서 그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진 밀수를 없애고 세관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세관 통관비를 많이 올려서 장사하는 주민들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노동으로 하루 살아갈 비용을 버는데 예전에는 하루 품삯 10원을 받아 5인 가족이 이틀을 살았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 사역자가 북한 성도와 연락을 받고 전한 소식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 밀무역을 통해서만 중국에서 북한으로 모든 물건들이 보내졌습니다. 이제 공식적 무역으로 북한의 물건들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성경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보내짐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밀무역을 통해서 생활하던 환경에서 하루 품삯 10원으로 이틀을 살 수 있던 것이 물가가 올라 하루도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과 생필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려운 북한 상황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선용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랑이 나누어짐을 통해 도리어 복음을 전할 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어려운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이자 메이커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을 경고하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될 정도의 더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더위도 막지 못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세우는 열정입니다. 매년 8월 첫 주에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 통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고 미리 통일을 경험하는 주니어 주빌리의 청소년 통일 캠프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느헤미야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캠프가 개최되었는데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이 황폐한 북한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분단의 현실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분단이 주는 불편함도 크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싫고 북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불의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자유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낼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문제 이전에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지 못한 기성세대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니어 주빌리는 분단의 현실에 묻어진 다음 세대를 깨우는 아비세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북한의 현실과 민족 교회의 역사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질문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통일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 섬기는 교회와 주일학교 예배가 살아납니다. 학업과 진로가 선명해지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다음 세대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 통일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니 가슴 뛰는 열정으로 성실히 삶에 임하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았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느새 믿음의 군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모든 교회와 단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들이 우리의 열매를 먹고 있지만 우리는 곧 저들로 인해 맺어질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통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깨우고 가르치며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간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말의 의미를 더욱 실감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펼쳐보아도 말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맞아요. 말은 입으로 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전해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로 인해 감동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게 되죠. 지나고 보면 안 좋은 감정은 입 밖에 내지 않을수록 평안했고요. 칭찬의 말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이 담긴 말은 조금 부끄러워도 전하고 나면 제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 또 선한 말을 전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요. 그 은혜의 힘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또 세우는 말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나누고 찬양 전해드릴게요. 잠언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으로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무더위에 한 주도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더위 속에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혹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이나 짧은 사연으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0194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내일 전도할 할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가려고 지금 할머니 댁에 양파 피클을 만들어 갑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꼭 교회로 향하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주셨는데, 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요. 포기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0183님, 시아버님 문상 가는 길에 듣습니다. 처음 듣네요. 더운 날 시원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첫 방문을 환영하고요. 시원하게 들리신다니 저도 감사하네요. 0445님,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8월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올려지길,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귀한 소망 담아 신청해 주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이 하루도.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810님, 온 가족이 춘천에서 1박 2일로 잘 놀고 집에 올라가는 길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요즘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 규민이와 유나가 피아노 찬양 반주를 배우고 있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온 세상 위하여 적어주셨는데 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너무 예쁜 가족 특별히 규민이 유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도 예쁘게 그려지네요. 9034님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라고 짧게 적어주셨는데 와 감사하네요. 아,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더위를 잊게 해줄 은혜가 가득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온 세상 위하여.

네, 온 세상 위하여 바리톤 홍성선이었습니다. 어느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아, 무더위에도 여전히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함께 떠올

흘리고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더욱 친절을 베풀고 격려하며 그렇게 여름을 잘 지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에서의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는요, 야곱과 함베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고 족장 이삭의 장남이라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룬 구속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번영을 하는데, 즉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역사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선택 속에 정말 복된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육체적 자아관을 넘어서서 영적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서는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아관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아관에는 영적 자아관과 육체적 자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 본능, 감정, 눈앞의 피로감, 등을 자기 존재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체의 요구를 더 크게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창세기 25장 29절 34절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곤비했던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쓴 붉은 죽을 보았을 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외치면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떠나갔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에서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속에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사건의 장면입니다. 이삭은 장자죠. 이삭의 장자로서 가문의 대표이자 두 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유업을 이어갈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의 배고픔과 육체적 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버렸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육체적 좌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적 본능과 욕구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3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선언하죠. 에돔은 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팥죽의 불금을 이야기하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신분을 팔아버린 그의 육적 자아관에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 세일산을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족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족보와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열애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나는 감정과 욕구에 끌려다니는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영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적인 자아관으로 끌어내립니다. 직장에서의 피로, 감정의 상처, 물질적 조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본능과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는 육체적 자아상을 가진 존재처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의 자아관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이며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때에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목마른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정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고 그 입구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잘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에 보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자기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은 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갈 때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자주 일깨우라는 겁니다. 자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스럽고 고민이 되고 낙담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자아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니? 너는 왜 그리 못났니? 너는 이거밖에 못 사니?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요. 이게 육체적인 자아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할 때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고단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같은 감정적인 만족이나 육신의 편안함에 영적 권세를 팔아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영적 자관을 가지고 담대히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역사, 삶의 궤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바로 이 자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오늘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궤적이 되고 족보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 있는 후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좌우하는 것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자 기준인데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크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문화, 인맥, 물질, 권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숫자의 힘, 이 모든 것들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 3절 보면 에서는 세속적인 지혜와 계산으로 혼인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인 결정할 때 어떻게 했죠? 저 하란까지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종족 중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족 속 시보온의 딸 이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근심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한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세력과 결탁하는 정략적인 그런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서는요 이 세 아내에게서 다섯 명의 아들과 열 명의 손자를 얻었고요. 근데 그 가문에서 14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배출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요 세일산 일대에서 이미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어요. 한 800년을 앞서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세속적 선택은요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문화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길을 막아선 적대적인 이 행위를 한 것이 에돔 족속이 되었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바댜 같은 데 보면 결국 영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비극적 결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눈앞에 세속적 풍류를 따라간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얻는 영적 황폐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힘과 돈, 세상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을 먼저 계산하면서 우리는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타협 안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힘이 권력을 갖고 돈에 있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과 권력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선택이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힘과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선택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신앙에 서서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는,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또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길 가다 5,000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어린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1,000원을 벌어서 부모를 줬어요. 여러분 어느 돈이 더 가치 있죠? 5,000원이에요, 1,000원이요? 둘 다 가치 있어요? 1,000원이 가치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만약 5,000원에 가치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수고한 것. 이게 가치예요.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 가치관을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적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앞의 성과, 수량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면, 영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적 유산, 은혜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은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만났죠. 같이 만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언약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에서는 그 땅을 떠납니다. 그걸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되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과의 재산 마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지닌 영적인 의미보다도 자신의 가축과 재산, 즉 소유의 확장에 더 요긴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비록 기근이 있고 시련이 따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소유를 보존하고 늘리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목축하기에 비옥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뭐가 이게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까? 자기, 자기, 자기.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두 절 사이에. 그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 성공은 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땅의 것은 얻었지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던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 앞에 고민하다가 성경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눈앞의 물질적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요, 물질적 유익과 영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 성도 간의 섬김이나 거룩한 삶의 순결보다 주식의 등락이나 눈앞의 성과에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치를 물질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0: 관심이 머물 때에 그것은 영적 빈곤의 원인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축복의 언약을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땅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삶의 궤적을, 그 삶의 족보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에서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번성했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족장과 왕들을 배출했고 세일산이라는 든든한 영토를 소유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영적 거울을 통해 바라본 그의 족보는 안타깝게도 영적 실패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보다 당장의 배고픔과 육신을 우선시했던 육체적 자아간으로 그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보다 세상의 풍조와 타협했던 세속적 세계관으로 분별력의 지혜를 잃어버렸으며 눈에 보이지 않은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소유를 따라갔던 물질적 가치관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도래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에서는 육신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 없는 에돔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에돔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허무하고 썩어질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겉보기에 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야곱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지켰으며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족보를 써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최고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입니다. 용서를 했지만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라도 에서와 함께 머문다는 거, 가나안 땅에 머물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땅이니까. 근데 에서와 함께 머물면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찬의 찬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정말 뜨거운 여름에 무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는 8월의 두 번째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계단을 걷다가요, 이런 육교 계단에 그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여유는 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해야 될 일들은 많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여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8월 8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서머 스페셜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 시간에 쫓겨, 물질에 쫓겨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참된 여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y named it Dan after their forefather Dan, who was born to Israel, though the city used to be called Laish. Judges chapter 18, verse 29.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사사기 18장 29절 말씀.
1: Well,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8월이면 의례히 더우려니 하지만 참 더워도 너무 덥네요. 그렇지요. 낮에

밖을 잠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예요. 조금만 걸으면 등에서 땀이 납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도 사람이 많아서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도 덥습니다. 샤워하고 나와도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약하게 켜고 생활합니다. 그러니 밖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분들도 조그마한 손 선풍기를 틀어서 얼굴에 대고 걷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조그만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데 그래도 시원하다는 거예요. 네, 온열 질환자들이 매일 늘고 있고 심지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축들도 많이 폐사했습니다. 뭐 물고기들도 양식장에서 많이 죽었어요. 아무쪼록 이번 더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단원들 구슬땀을 흘리면서 마무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금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는 13일 목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합창단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이들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콘서트는 이틀간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드립니다. 많이들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빌 게이트의 찬양입니다. In the Garden. 우리말 제목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s the Danites were on their way to the land. 자, 단지파 사람들이 on their way, 지금 이동하고 있죠? To the land,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느 땅인고 하면은 레이시의 땅이에요. 즉, 라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they would steal, 약탈을 하고 빼앗고 그렇습니다. 훔치고 말이죠. They stopped at Micah's house. 자, 그들이 지금 어디서 멈추는고 하면 미가의 집에서 잠깐 멈춥니다. They found out about Micah's idols. 그리고 살펴보니까 미가의 집에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nd decided to steal them. 그리고 그 우상들을 훔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The men convinced Micah's priest to run away. 그러니까 이 미가의 제사장, 썩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인데 이 친구가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제사장을 설득을 합니다. To run away with them. 우리랑 같이 가자. 여기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 한 집안을 보고 네가 제사장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를 따라와서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줘라. 그게 어떻겠냐 하고 설득을 합니다. And take the idols with them. 그리고 또 설득하는 것이 이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데리고 우리를 쫓아와라. 이렇게 설득을 해요. They made Micah's priest the priest over the tribe of Dan. 여기서 they는 단지파 사람들이고 단지파 사람들이 made Micah's priest, 미가의 제사장을 the priest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Over the tribe of Dan.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When Micah found out. 자, 미가가 이 사실을 알아내고서 he chased the Danites. 그가 여기서 he는 미가인데 이 미가가 단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And confronted them. 너희들 지금 개 섰거라.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but gave up. 그러고 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When he realized the Danites were too strong for him. 여기서 he는 미가지요. 미가가 깨닫습니다. 와우, 단지파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네. 이 사람들 잘못 건드리다가는 내 목숨까지 위험하겠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The Danites went to the city of Laish.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진격을 해서 어디까지 가면 라이스까지 도착을 합니다. Killed everyone.

0: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and burn the city. 도시를 불태우고 그만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They soon destroyed Laish. 그리고 이 라이스 땅 전체를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And they soon destroyed its peaceful inhabitants.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These were very separate from other people. 여기서 these는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다 초토화시켜버렸지요. So they could not get anybody to help them. 여기서 they는 라이스 사람들인데 그래서 라이스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도와줄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They had trusted in the fact.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실을 믿고 있었는고 하면은 that they were far away from anyone else. 자기들은 어떤 적이 될 만한 사람들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기습을 당하고 말았어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This meant also that they could not get any help.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어떤 도움도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They named the town Dan.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이 도시를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They stole the land. 그들이 이 땅을 빼앗았는데 and built a new city. 그리고 새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Which they named Dan. 그리고 그 새 도시를 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They established Micah's idols. 그들은 미가에게서 뺏어온 우상으로 신당을 세웠고요. A new religion with Micah's priest in the new city. 그 새 땅, 라이스 땅에서 미가의 제사장과 더불어 이런 우상의 도시를 만들고 맙니다. The religion remained until the house of God moved from Shiloh to Jerusalem under King Solomon. 그래서 이 죄악의 땅, 우상의 땅이 언제까지 남아있는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실로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실로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듣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Randy Rothwell의 찬양입니다. A Place at Your Altar.
1: Lord, tonight as we draw near to your presence, Lord, we pray that we would see you, Lord, in a new way. See you high and lifted up, Lord. The beauty of your holiness. Lord, I know we'll be changed if we see you like that. Draw us, Jesus, as we worship.

0: praying in English. This is our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more stories that can show us how to live our lives. Thank you for an opportunity to study how humans have acted throughout history. Thank you that even though we fail and even though we disobey you, you are faithful to forgive and restore us. Thank you that you are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live in a land that is safe most of the time. Thank you for showering us with blessings day by day. Please help us to appreciate the many blessings that you have given us. Thank you that you can free us from the power of our sin.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your mercy.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립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0: Thank you,
1: 감사드립니다. For giving us more stories,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니,
0: That can show us how to live our lives.
1: 그 이야기들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0: Thank you for an opportunity.
1: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o study how humans have acted throughout history.
1: 우리 인간들이 정말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왔는지 우리로 이렇게 공부하게 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hat even though we fail,
1: 우리가 정말 실패를 하고
0: and even though we disobey you,
1: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0: you are faithful,
1: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0: to forgive,
1: 용서해 주시고 and restore us,
0: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the same yesterday.
1: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같은 분이셨고
0: today 오늘도 동일하시고
1: and forever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0: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live in a land that is safe most of the time.
1: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대부분 안전했던 그런 이런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허락했으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showering us with your blessings day by day.
1: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날마다 우리를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Please help us.

to appreciate the many blessings that you have given us.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Thank you that you can free us from the power of our sin.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your mercy.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과 18장 30절에 등장한 이름인데요. 자, 오늘도 등장했어요. 사실 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르손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르손은 모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 게르손. 먼저 미가부터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마이가. 한번 더요. 마이가. 성경에 등장하는 미가서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마이가. 이렇게 연습하시고 다음에 게르손은 여기서 우리가 게르손이 니은으로 우리 끝납니다만은 영어에는 M으로 끝나요. 그래서 게르손 게르샴. 한 번 더 게르샴. 샴 미음으로 끝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여기서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연습해 주세요.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a Levite and his concubine. 다음 시간에는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참 더운 여름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이에요.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라사랑 축제 마치고 저희 또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향 목사입니다. 누군가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위로자이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요 위로요 또 도움자이시고 또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망교도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망교도소 임오전보를 말씀해 주실 홍보팀장이신 김영미 우리 계장님 또 영사 홍보 담당

담당자이신 박성호 주인님을 모시고 소망교도소에서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프로그램,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윤경이가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우리 귀한 두 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그 우리가 지난주에 김영미 우리 그 팀장님께서 시크모 트리 프로젝트를 좀 얘기하다가 좀 다음 주에 좀

0: 한달성을 또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시큐어모어트리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좀 세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시카모어 트리 프로젝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 공감 책임 프로그램이고요. 수용자가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직시하고 또 책임의식과 책임행동을 가지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대리 피해자가 참여한다는 점이고요. 이거는 사실 국제적 교화단체인 PFI가 개발한 회복적 정의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프로그램으로 이제 PFI에서 이제 국내에서 운영한 거는 이제 처음 최초이고요. 그래서 대리 피해자분이 참석하셔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피해자는 아니시고 어쨌든 어떤 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던 피해자분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피해자의 아픔을 전해주시고 또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여해 주셔서 수용자들이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줬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짜보고 또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과의 마음도 타일 아트 저희가 이번에는 그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미니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을 해가지고 시카모어 트리 상징적인 시카모어 트리 모자이크 타일을 완성을 해서 그걸 대리 피해자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럼 여기 참여하는 걸 대리 피해자도 있겠고 여기 참여하는 또 수용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1: 이번에는 8명이 참여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저희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잘 모르고 참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참여하기도 했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쨌든 본인이 피해를 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걸 당연히 갖고 또 이 미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보상하고 이것들을 계속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냥 단순하게 처벌을 받는 게 본인들이 이제 다 내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 네, 좀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0: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피의자들이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게 참 많거든요. 이제 교도수감 되면은 단지 자신들이 잡힌 거, 수감생은 뭐 재수 없다, 뭐 어쩐 배경이 없다, 뭐 그런 거였지만 본인들을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 어떨 때 한 가정이 또 무너진다는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특히 음주 같은 것도 저는 음주 운전의 그런 되게 좀 무섭게 좀 다뤄야 되는데 제가 어느 교도소 가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술 먹고 오신 분들 또 술 먹고 운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우 하겠다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차곡차곡 얘기해 주니까. 근데 그 이 시카모트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말로 사께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사께오 이제 보상 주고 했지만 그 여기서 이제 피의자 되신 분들 이제 피해자들의 마음을 잊고 이제 앞으로 자신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 갱생의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들 그 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뭐 소감이나 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요?
1: 네, 저희가 이제 끝나고 소감문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소감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컸던 거는 교정시설에 들어온 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의 끝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이것을 회복하는 책임지는 방법이라는 것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무너진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것들로 다시 환원해서 사회에 환원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런 피해에 대한 회복과 책임을 지는

0: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1: 그럼 네네. 이것이 이제 국제교화단체 PFI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망교도소 처음 했다는 얘기죠. 이제 소망교도소에서는 처음 우리나라
0: 네, 정식 프로그램으로는 전 파일럿으로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짧게 진행했던 것 같고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진행한 건 처음입니다. 네.
1: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했네요.
0: 네네. 최근 6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1: 8분이?
0: 네네네. 네, 8분이.
1: 또 이제 우리가 작년에 25년도에 국제학술대회를 소망교도소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잠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0: 저희가 개청 15주년이 작년에 이제 2025년에 개청 15주년이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를 했었는데요. 아시아 최초의 순수 교정 학술 대회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5대양 6대륙에서 한 40여 명 되는 세계적인 교정 권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제는 신앙 기반 민영 교도소 회복적 교정 또 교정 선교를 주제로 활발히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4개국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뭐 미국, 브라질, 뭐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뭐 이렇게.
1: 얼마 전에 뭐 소망 교도소에서 에티오피아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해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0: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저희가 에티오피아 교도소에 전수를 하고 또 그 실제로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영상 저도 이제 영상으로 접했는데 그 뭐 세족식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학교를 교도소에서 진행을 저희가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교도소 아버지 학교는 저희가 아마 특화돼 있지 않나
1: 그럴 거예요.
0: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 또 관계자분과 또 저희 자원봉사자분 이렇게 저희 직원 이렇게 가서 거기서 그런 방식을 또 전수를 하고. 실제로 진행도 해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감동들이 있었던 장면을 봤습니다.
1: 그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K-POP, K-POP 아니는데 K-POP 프리즈 같은데.
2: K-교정.
1: K-교정. 예.
0: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 작년에 그 학술대회 기간 즈음에 저희 교도소에 방문하셔서 선진 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교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배워가셨어요. 네, 세 분 정도 오셔서
1: 옆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네.
1: 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색다르게 봤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우리가 그 명성교회인가요? 할 때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오신 그 교정 사역자들하고 이제 몇 마디 얘기해 보니까 한국의 교정 프로그램이 놀랍다. 특히 소망의 순수 복음적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은 보안업체에서 어떻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순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교도소는 아마 소망교도소가 처음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또 그렇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교정을 위한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박성우 우리 주인님께서 담당자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단은 저희가 민영교도소다 보니까
1: 네네.
2: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네.
2: 이제 우리 예, 그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어쨌든 전국이든 전 세계든 다 알려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소 보시면
1: 네네.
2: 간판에 이제 소망교도소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왼쪽에 이제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홍보가 영상이든 뭐 다른 매체 기사든 다른 매체들로 거듭남까지는 홍보가 좀 많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용자의 복음을 통한 변화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은 많이 홍보가 됐는데 아까 시커먼 트리 또 이야기 나오고 했었는데 수용자를 제가 이제 어쨌든 교정 교화해야 되는 교도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회복되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1: 그렇죠.
2: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상 홍보 담당이라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에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거를

0: 좀 배제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수용생활보다는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수용자의 변화, 또 더 나아가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려는 그 태도. 그러니까 사실 수용되면은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좀 억울해하는 마음이 좀 드나 봐요.
1: 그게 좀 많아요.
0: 다른데도. 네. 그래서 막 억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변화되면서 그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갖는 수용자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꽤 많거든요. 소망교도소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와서 재범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누군가 소망 보고 그 속에서 뭐 왜 이렇게 편하게 해주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그렇죠. 거기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젠가 다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와 공존을 해야 되는 건데 재범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제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1: 절반의 그 유튜브 중에 다시 만나지 말자라는 그 유튜브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월 속으로도 꽤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그 내가 보면서 그 신입교육이죠. 그게 신입교육을
2: 네,
1: 하면서 이제 뭐 아버지 학교 그 장면에 보니까 뭐 세족식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망교도소를 잘 알리는 그런 홍보였지 않았는가. 제가 유튜브 보면서 짝짝짝 박수도 쳤는데 근데 그 아까 우리 그 우리 박성호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건 소망교도소 안에서 이 분들이 변화받아서 제 사회에 가지고 사회에 좀 유익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또 그러고 이제 소망교도소는 이제 기독교 교도소잖아요. 민영교도소. 지금 아가페 제대하자면 일몰에 기독교 교도소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소망교도소에 대한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관심도 갖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자원봉사자들도 좀 소망교도 알고 오고 또 소망교도소 수용대에 있는 수용자 가족들도 또 소망교도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오늘 처음에 이렇게 소망교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소망교도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소망교도 잘 어필해줘서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되는데 유튜브나 또 아니면 또 소망교도소 알고 있는 뭐 카카오톡 같은 것도 뭐 있고 그럽니까?
2: 네. 저희가 뉴스레터를 격달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 소망교도소 소식을 또 글이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도 있습니다.
1: 아, 저부터 네. 해야 되겠네. 저는 그 전에 몰랐네요. 그렇게 다녔으면서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지. 저 같아도 제가 자원봉사로 이제 한 대로 두 번씩 들어가고 문항서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그런데도 저한테도까지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겠지.
2: 열심히 카카오 하겠습니다.
1: 카카오 채널이. 네. 우리 지금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전국의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사랑하신 여러분 소망교도소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 찾기에서 하면은 격달로 나오는 겁니까?
2: 네. 뉴스레터는 격달로 뉴스레터. 나오고요. 또 저희가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 콘텐츠가 올라가면 또 그 채널로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1: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게 유일한 교정 전문 프로그램이거든요.
0: 네.
1: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향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 뭘 정죄할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특히 범죄 늪속에 살아가서 또 이 범죄인지 모르고 행하다가 교도소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우리 교도소에서 이제 실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까 그 신입 교육 지금 국내 국영 교도소 유일하게 하는 아버지 학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망교도소에서 국내 유일하게 아버지 학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뭐라고 봅니까?
2: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소망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범을 하지 않고 다시는 죄의 그 굴레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0: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보고만에서 변화되는 건 물론 중요하고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학교 이외에도 정말 많은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 캠프도 1년에 거의 4번 4번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할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그렇죠. 이분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 또 힘을 얻어서 새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고 또 그것이 경험적으로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누구나 소망교도소에 온다면 하는 프로그램을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남성 수용자만 있기 때문에 그 남성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용자 형제도 이 아버지 학교를 거쳐가면서 내가 가정에서 정말 올바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남편으로 또 아들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저희 모두가 생각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를 저희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1: 재범을 막는 데도 중요하고 가족 회복에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리고 출소하신 분들과 인연도 계속 이어진다고요? 뭐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0: 네, 저희는 출소를 하고 나면 보통 이제 교도소는 쳐다도 보기 싫다고 많이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나갈 때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뭐 이제 3월 전에 나가시면 뭐 이제 3월 1일에 만나요. 뭐 8월 15일 전에 나가시면 8월 15일에 만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걸 좀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3월 1일과 8월 15일에 두 번의 출소자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벌써 코로나 한 2년 정도 못한 걸 빼고는 이번이 8회째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도 이제 만나는 게 예정 되어 있는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서로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 또 어디서도 나눌 수 없는 그 출소 이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분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기도 하고 정말 그 어려움들 뭐 나갔는데 뭐 취업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금 소속되지 못하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함께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리웠던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또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시간 가운데 좀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 제목도 다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꾸준히 출소자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그 출소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 또 프로그램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좀 해 주시 바랍니다. 그 또 방송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날 뉴스 워시 팀이 부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영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하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로 여러분과 함께 성가산책 해보겠습니다.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화산책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월과 8월 초까지는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세 곡인데요. 소명과 충성에 관한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바이올린 최한원입니다.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욱,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바이올린 최한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련회에 어울리는 성가입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학교 콘서트콰이어. 두 번째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테너 김태현. 세 번째로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산 작하고 계시는데요. 썸머 스페셜로 세 곡씩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 콘서트 콰이어였고요. 두 번째로 부른 노래는 테너 김태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전성가 세 곡 골랐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화 콰이어, 두 번째는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세 번째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안산시리 합창단과 박미영의 소프라노 솔로입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칼 리갈드의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화 콰이어 먼저 들으셨고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방금 알렐루야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성가 세 곡입니다. 존 로터의 글로리아 1악장 캠브리지 싱어스 시편 150편 수원 시립합창단 그리고 매일 주만 섬기리라 아주 여성합창단입니다.

존 로터의 글로리아 1악장 들으셨고요. 캠브리지 싱어즈였습니다. 시편 150편 수원시력창단 그리고 돈 베이직의 매일 주만 섬길이라 아주 여성합창단이었습니다. 노래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곡 연속해서 들으시는데요. 항해자 조용준의 곡이죠. 서울대 찬양선교단 그리고 손경민의 여정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산책 서머 스페셜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강원도의 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고 목회자 가족 역시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어린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 때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한탄을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을 다독이시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영혼 살리는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혀 알지 못하던 도시의 한 성도님께서 우연히 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목회자 가정에 1년치 쌀과 생필품을 단숨에 후원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지선의 주의 은혜라,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만 하는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신뢰할 때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 자신의 월급이나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아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돌보는 일을 먼저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평생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전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돈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은 오직 아프리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지 탐험 중에 극심한 풍토병과 굶주림, 그리고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는데요. 동료들이 염려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리빙스턴은 성경책을 펼치며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나는 믿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를 우선할 때 더 해주신다는 약속 나는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 리빙스턴은 끝까지 이 믿음대로 사명을 완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사역을 풍성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생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마음 워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님만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마음 원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만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청년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생활비를 아주 적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냈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다 나누어주면 나중에 노년에 굶어죽기 딱 좋아요. 뭐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요, 코트 한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소식뿐이었다고 하죠. 존 웨슬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굶거나 물질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웨슬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문을 크게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웨슬리처럼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공급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라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란 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던 피터 패트레프 선교사님은 겨울을 앞두고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은 식량을 찾아 헤매는 대신에 매일 원주민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전념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할 그렇게 하며 살 때 어디선가 식량을 실은 썰매가 눈보라를 뚫고 찾아오거나 이웃 마을에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짐을 나누어주는 기적, 이런 많은 일들이 매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곡 김형미의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좋았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김명선의 왕께서 나를 보시네 였습니다. 낙헌제 2집에서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곡들로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 팀들의 어떤 곡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또 하루는 CCM으로 하루는 예배 찬양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예배 곡들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늦은 밤 계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청춘 찬양단의 나의 갈길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길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가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요,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예배, 주님께 이것을 제일 드리고 싶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도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을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또 그냥 받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떡국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어떤 걸 드리고 싶으세요? 한 가지를 딱 드려야 된다. 가장 베스트를 드려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를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탤런트로 주셔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찬양하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로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서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무렵 그의 마음은 밝은 천국에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끝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이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팀 루거십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으로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한 번씩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사라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할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몸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 담대하다기보다는 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질문에 마주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생각과, 실제를 드리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가 사실 어제도 그랬는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현실은 믿음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또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또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 카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꾸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샵 1069으로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고요. 저희가 잘 모아서 토요일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광고를 하자면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보내시면 당장 제가 바로 방송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괄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잘 전달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이제 짧은 사연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되게 좀 따뜻해요. 그냥 신청곡 이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뭐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뭐 이런 저를 향한 인사들과 글들이 저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부근한 평안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아이고 참 시간 빨리 가요. 저는 토요일 오는 토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고요. 끝 찬양은 제이어스의 일어나 그빛 비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시원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 속의 엘리야 선지자도 거센 바람과 지진, 불길 같은 삶의 파도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친 폭풍 속이 아니라 작고 고요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을 향했던 귀를 잠시 닫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소란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당신의 세밀한 숨소리를 듣게 하소서. 큰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던 주님이 가장 고요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시니 내 갈급한 영혼은 비로소 참된 평안의 샘물을 마십니다. 네, 세밀한 음성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요란한 소리로 찾아오지 않으시죠. 오늘 이 새벽 세상의 소음은 다 뒤로 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울리는 주님의 그 다정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꼭 품으시고 지내시는 오늘, 네, 오늘뿐 아니라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덕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기려 경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께서 뉘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은 히브리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셨으니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서 그분이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게 하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노역에서 떠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부역이나 하라 하고는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는 그들로 그들 몫의 부역을 그치게 하려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그날에 바로는 백성의 노예 감독과 그 아전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짚을 모으게 하라. 그러나 이전과 같이 그들이 만들던 벽돌이 정해진 수를 채우게 하고 거기서 줄이지는 말라. 참으로 그들이 게을러서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시오 하는도다.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어 그들로 일에나 심쓰게 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한눈 팔지 않게 하라. 이에 백성은

노예 감독과 아전들이 나가서 그 백성에게 말을 하였다. 실로 바로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어디든지 짚을 얻을 만한 곳에 가서 스스로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나 너희 일한 몫은 조금도 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백성이 짚으러 쓸 그루터기를 모으기 위해 애굽 온 땅에 두루 흩어졌다. 너의 감독들이 그들을 타고치며 너희는 집이 있었던 때와 같이 하루 일할 몫을 그날에 끝내라 하고 말하였다. 바로 이 너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워놓은 아전들이 두드려 맞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 하루에 빚어 놓아야 하는 벽들이 수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문책당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아전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은 종들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않고서 벽들을 빚으라고 다고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두드려 맞으나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이르기를 너희가 게으르고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로 떠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시오라고 말하는도다. 차라리 너희는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정해진 수의 벽돌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전들은 너희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려고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서 그 두 사람에게 그대들이 바로 앞과 그 신하들 앞에 우리의 고약한 냄새를 퍼뜨려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주어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살펴 심판하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오 주님, 어찌하여 당신은 이 백성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당신은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당신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이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고 당신은 당신이 백성을 도무지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5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호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마디마디마다 우리 여호와 아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터치해 주셔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훈련을 같이 받았던 우리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10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한의 이제 신의주로 북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을 저는 이제 북한에 북송돼가지고 그래서 온갖 고문도 당해보고 뭐 보위부 감옥에서 안전부 감옥으로 거기서 고향의 감옥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북한에 북송됐을 때 저희 상황은 뭐냐면 남한으로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된 그리고 기독교 훈련을 5년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일 안 좋다는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제명을 뒤집어 쓰고 북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북송된 친구들 대부분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 한 명하고 두 명밖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사실 붓기도 너무 많이 붓고 제가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보면 너무 부어서 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중국에 계실 때 저를 7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북송당해서 저는 오히려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 만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감옥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국 감옥을 거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북한에 이제 도착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 죽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북한에 가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끌려가서 맞는 걸 보니까 입 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짐승 이상으로 더한 대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내가 저 맞을 때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다스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 수단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고 얼마나 지능화되어 있는지 저는 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잘 아는지 몰라요. 북한 신의주 보위부에 있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온 사람처럼 알아요. 신의주로 잡혀오면 무조건 얘네들은 한국 갔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털면 나와요. 막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막 이걸 물어봤는 줄 알고 대답했는데 알고 보면 막 깨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스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 북송됐던 형제들, 자매들도 그곳에서 이제 거의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고 신의주에서 바로 돌아가신 형제들도 있었고 또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존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보게 하신 건 뭐냐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건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양실조도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이제 걸린 상태였고 남방 지역에서 이제 북송을 됐는데 북한 가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에 샌다 신고 막 반팔인데 북한은 너무 추웠잖아요. 그런 상태로 북송되다 보니까 뭐 동상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살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시체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감옥에 있는 부소장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성경책을 꺼내놓고 저한테 질문을 막 던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얘는 교회 다니다가 왔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분이 봤더니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북한에 북송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막 평양 대북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몰래 대대로 계승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김일정일 정권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선군 정치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의도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대량 탈북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량 탈북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강제 북송, 누구는 제 발로 복음 들고 뛰쳐나가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갑자기 복음이 막 전파가 되게 해가지고 이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염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갖고 막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잡으면. 근데 공개 처형했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다고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하는데 엄청 화나더라. 막 얼굴이 막 확 피어있더라.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 그런 거죠. 그 편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런 고위층 중심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압수한 성경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통제를 어떻게 하면 세뇌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분에게 틈만 나면 부르면 제가 가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을 정말 저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캐나다, 미국 참 다양한 곳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언제 써먹나 했더니 그때 북송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감옥의 부소장한테 열심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국동방송 통해서 북한에도 간다는데 이걸 그분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김정은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더

고도화시키고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완전히 닫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선교 전략을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무리 많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기독교인이 온전히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서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예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대한민국 도착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세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갔다가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 같은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어요. 봤더니 대한민국 왔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어렵게 왔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위로였던 겁니다. 어떤 위로냐면 진짜 북한에서 와가지고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는 너의 힘들었던 걸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너 옆에 친구처럼 있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건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예수님 맨날 교회 다닌다더니 아, 그 예수님이 저런 존재구나 교회라고 하는 건 저런 일을 하는 데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위로에 대한 것은 결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 한반도가 느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남북한 떠나서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입각해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하는 그 십자가 정신이 이 한반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함께 갈 때 저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데 그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가 가장 뜨겁게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정말 둘이 하나 될 것 같지 않지만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갈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위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원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겠죠.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내 힘으로 풀어내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이런 겸손한 고백 위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질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기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서전을 쓰면서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는 매일같이 10가지 제목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중에 7가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잠들기 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적는다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의 이 시간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랑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주안의 기쁨 있네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강도당한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봤죠. 에서리는 식당에서 웨이트러스로 하고 요셉은 보험회사 외판사원으로 해봤고 요한이는 아파트 청소를 시켜봤죠.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돈은 버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장래 약속, 돌아올 때 갚으리다. 끝까지 도와주는 정성.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돌봐주는 성의. 참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아, 나 바쁘니까. 야, 그건 다른 사람한테 시켜. 그래서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미국 알렌탁시리 알아요? 알렌탁시리라고 하는 데가 제2의 라스베가스예요.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긴 해변가라. 사람들이 수영하고 수영복 입고 맨발로 식당에 들어오면 뭐 많은 식당이 뭐라고 써붙였는잖아요. 맨발로 출입 금지, 슬리퍼를 신지 않거나 상의를 탈의한 분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어느 식당 하나가 맨발 환영, 수영복 환영, 모래와 물기는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그 식당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야, 뭐 조금만 싫으면 될 텐데. 아니, 수영복 입고 오는 사람 밥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 거기 하지 말자. 여기는 환영, 환영, 환영.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손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

0: 아마 여러분들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내 이웃이에요. 하와이가 되든 워싱턴이 되든 부산이 되든 용인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열심히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나 형제를 늘 위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그 고백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옹기장의 찬송,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정신여고 합창단의 목소리로 두 곡의 찬송 함께하고요.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북녘당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에스겔 43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 임금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며 후로 돌아가야 할 것들마저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벗어나고 있는 북한이 그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0: 주시옵소서. 태양절, 광명절과 같은 개인 숭배를 위한 기념일과 역사를 왜곡하는 바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전대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고 주체 연호를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녘당이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는 그 북녘당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한이 고향인 최정화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테너 이다위 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찬송은 인천시립합창단의 눈을 들어 산을 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분명합니다. 오늘 눈앞의 형편보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영원 무궁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편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에서 온 김영순 자매의 편지. 북에 있는 모든 고향 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불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내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에게는 강명의 빛이 안겨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방랑하던 길, 정말 수치스러운 나의 인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인내와 충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풍성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는 세상에서 방랑하던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고 광명의 빛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저는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임하는 자식이 되기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0: 고향 북녘 땅을 떠나 이국 땅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향인 북녘에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우리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김영순 자매의 편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결혼식을 다 해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과 결혼식을 할 장소, 그리고 또한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귀한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이 결혼식 때가 되면은 온 동네의 잔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 온 동네, 결혼식에 온 모든 손님들,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에게까지 이 결혼식의 소식을 들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겠죠? 결혼식에서 필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물이 좋지 않는 지역에는 물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주 깨끗해서 산에서 흐르는 약수물들 혹은 물들을 그냥 먹어도 탈이 나지 않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물을 바로 마시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을 뜨겁게 끓여서 먹거나 포도주나 혹은 보리 술, 그러니까 맥주와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 음료를 포도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연 이 주관하는 이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앞으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손님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다고 잔치를 못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가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를 돕고 계셨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겁니다. 그리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포도주를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처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담당자도 아니었고 결혼식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저 잔치에 참여한, 초대받아 참여한 하객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몇 명의 하인을 붙여주고 홀연히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십니다. 어떻게요? 포도주를 만드시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술을 만드는 과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입니다. 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포도를 심어야 하고 또한 포도의 열매가 맺히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확한 포도를 선별해서 포도를 알맹이로 분리해서 세척을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 포도를 으깨줍니다. 그리고 설탕을 포도 10개면 설탕을 하나 이렇게 뿌려줍니다. 포도주를 담글 병이나 자루, 통, 항아리를 세척하고 또 발효 식품과 함께 으깬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어서 최소 3개월을 숙성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함께 일할 제자들과 하인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포도주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순종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이었거나 하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한 명 한 명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전자에서 나와야 할 물이 나오지 않고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최고급 포도주의 맛보다 월등히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최선으로 노력해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작은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최선의 밑바닥과 한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무엇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온전하지 못함이 변화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축제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어떤 물질이 다른 어떤 물질로 변화되었다는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순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대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세례를 받으셨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으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가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과 안드레와 5,000명을 두고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그 예정된 때에는 예수님의 그첫 번째 때가 지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셔야 할 표적의 그 때가 지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고 있는 마리아의 어쩌면 무리하고 어쩌면 무례한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때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기로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또 잔치를 주관하는 자의 마음, 지금 결혼 당사자, 신랑과 신부의 마음, 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이 예수님의 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계획을 지금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정하셨던 그 때를 바로 오늘 옮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웠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리하고 무례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 정결하게 된 항아리에 담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또 고민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우리의 기도를 모든 문제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예수님

0: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 앞에 놓여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물을 항아리에 담듯이 이 항아리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담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무례하고 또한 무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안에 담습니다. 주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하나님, 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놀라운 방법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응답에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8월 9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적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함경남도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작은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3도, 강릉이 22도, 평양과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해산이 18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이 33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강계와 포항이 29도, 해산 27도, 함흥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2.5m, 서해 북부가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성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통합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계중앙침례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주님,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 끈적이는 더위와 습기로 지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만물이 푸르름을 더하는 초록의 향연과

0: 꽃들이 만개하며 자연이 가장 풍성한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와 협곡 등 여름에만 경험하는 추억의 파노라마,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절,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고 그늘 아래 앉아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기다리듯 우리 영혼도 휴식을 취한다면 이 힘든 여름이 오히려 재충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짜증내며 살기보다, 예민하게 굴기보다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위해 먼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날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사랑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로 활력을 불어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148번 나옵니다. 왜 바벨론이 언급되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내내 나오니까 148번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벨론 대신 죄를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너희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의 도구, 뭐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에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라 그 막대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징계, 죄를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걸 드러내고 그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의 나라와 도성이 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한, 이 무너진 그 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도하는 과정은 그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각하는,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수단으로 이 애가가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초되어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매를 들어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화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인도에서 나온 그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거 아시죠? 맹인 모상.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인 같아.

코를 만지다든. 아, 코끼리는 말이야, 길쭉한 관으로 돼 있어. 귀를 만진 사람은, 아, 코끼리는, 아, 뭐, 추수할 때 타작하는 기 같아. 그렇죠.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화살촉 같대.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리 그 들어가 봐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 못해요. 거룩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보세요. 당자의 비유는 그 두 아들이 모두 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의 오해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앞길을 막는 분. 내가 나가서 살면 훨씬 자유롭고 잘 될 텐데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주면은 내가 훨씬 더 잘 사업을 일으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재산을 주는 존재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몸이 떠났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잊어버린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종치고 할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성공해서 돌아와야 아버지가 환영할 줄 알고 있다고요.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 종밖에 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큰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공로에 따라서 잘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보다 공로로 자기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집에 몸이 머물러 있다고 마음까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가 잊어버려야 되고 자기만 있으면 충분한 줄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면 거부하거나 최소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을 원하면서도 아버지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집에 사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자유롭게 지멋대로 더 잘할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큰 아들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남 늘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도 억지로 신앙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런 큰아들 같은 신자도 있다고요. 다 오해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의 진심은 뭡니까?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아버지의 진심이요.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게 너한테 복이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 이거 아버지의 진심인데 이 고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지만은 고난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긍휼은 영원하다. 한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3장 23절에 다시 고백됩니다. 이것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녁에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 인생이 다 방전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다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이거 매일 경험하죠. 예. 스마트폰 다 방전돼가지고 저녁에 딱 꽂아놓고 아침에 보니까 100%. 저는 시골에서 우물 길어 마시고 살았습니다. 우물 가물면 바가지를 물바가지 집어넣어도 이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수위가 낮아가지고 바닥을 긁고 그 흙탕물이 올라와요. 어떡하나. 그런데 밤 지나고 아침 새벽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보면 확 뒤집어져요. 밤새 물이 고여가지고 물을 길어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로소이다.

0: 여러분 아까 시편 42편 43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계속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이 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 반복해서 시편 42편 43편에 나오는데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네. 어려운 일일 때마다 내 영혼하고 다시 부른 거예요. 다시 부른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도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내 심령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지금 경영하는 그 사업이 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들에게 God is so good.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바라라고 바라는 게 소망이죠. 기다리라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나와요. 난 그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구하겠습니다.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내가 회개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죄는 지지만은 내가 지은 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새롭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이 예레미야 예가는 마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주님의 본심을 언뜻 보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질병, 문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뭔가 섭리가 있겠죠. 각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뭔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겠죠. 주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일 가운데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을 맞는 날이죠.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2의 광복인 남북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세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33편, 히브리서 11장,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월요일에는 김예진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특별히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6월, 7월, 8월에는 6.25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순교당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6.25 직후가 되겠는데 1950년 8월 10일에 후암교회를 설립하신 김예진 목사님이 공산군 총회 총살당에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의 밑바닥에는 이와 같이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의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에는 거제도 수용소의 전사 맹의순 전도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정연희 작가의 소설 내 잔이 넘친 아이다의 실제 주인공인 맹

의순 전도사의 삶은 그의 육필일기를 묶은 책 십자가의 길을 통해 순교자요 성자의 삶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맹의순은 평양의 장대원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한국전쟁 당시 조선신학교 3학년이었던 맹의순 전도사님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미국의 오해로 붙잡히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됩니다. 맹인순 전도사는 열악한 수용소 안에서 암살 위협을 받으면서 미군 의사를 통역하고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최선을 다해 중공군 포로와 중환자들을 보살피고 날마다 테러가 일어나는 지옥같은 생활 중에도 전도자로 위로하는 천사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반공 포로들을 구출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그는 석방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거절하고 광야교회를 설립하고 새벽 예배부터 한밤중까지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2년 8월 11일 26살의 나이 뇌막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친구였던 박지훈 목사님은 적이 사랑했던 성인이었다고 맹인순 전도사님을 평가하며 사도 바울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안에 푹 잠겨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순교자의 발자취라고 말하는데요. 그 맹인순 전도사님이 1952년 8월 11일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이제는 여의도 광장이 공원이 돼서 더 이상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예전처럼 모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형 집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이면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복음의 열기는 한국 교회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 8월 12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집회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에서 200여만 명이 모여 제일 많은 성도가 모여 집회의 한 정점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에는 엑스폴로 74가 개최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는 표를 걸고 엑스폴로 74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한 성령 폭발 대성회 집회로 대회 초반에 폭우가 내렸고 셋째 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성령 폭발을 일으키며 뜨거운 열기를 선사했는데 엑스폴로 74 대회 대회의 표어는 예수 혁명과 성령의 대폭발이었습니다. 대회 중에 총 20만 명이 가도 전도를 나가서 27만 2천 명의 결신자를 얻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로 참가자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대규모 전도 사업의 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엑스폴로 74는 70년대 한국교회 대규모 전도 집회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집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에는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신사참배 강요를 비롯한 갖가지 종교적 박해와 창씨 개명에 이르기까지 온갖 민족적 순환을 당하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우리에게 해방은 어두운 역사 위에 내리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해방 뒤에 알려진 일이지만 한국교회 지도자 다수를 학살할 음모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아베의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지령에 의해서 8월 18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결행되기 꼭 3일 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처형 대상자들은 8월 17일 밤에 석방됐던 것이죠.
8월 15일 해방과 8월 17일 옥중 성도들의 석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임을 알게 되는데요. 일제의 이 음모는 사학자 문창정 박사에 의해 확인됐고 그의 군국 일본조선 강점 36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포 3일 선교사님은 이 사악한 음모를 그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는 77 민족보고마 대성회가 열렸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77 민족보고마 대성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 70년을 기념해서 1977년 8월 15일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77 민족보고마 대성회는 국내의 부흥사들이 중심이 돼 열렸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던 해가 바로 1984년입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개신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각종 행사와 기념 사업을 전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4년 8월 15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첫날인 8월 15일은 감사와 회개의 밤, 둘째 날은 화해와 일치의 밤, 셋째 날은 교회 성장과 갱신의 밤, 넷째 날은 민족 통일과 평화의 밤, 그리고 마지막 날 8월 19일은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라는 각각 다른 주제로 예배를 드리며 진행됐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한국 기독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대회였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1984년 8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 중에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숲속에 교회를 세웠지요. 주일에만 부족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그 길이 다시 잡초가 무성하고 오솔길이 없어집니다. 부족민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면 교회 오솔길이 예쁘게 생기다가 하루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교회 가는 오솔길이 수풀로 뒤덮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족민들은 매일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을에 좋은 일이 계속되지만 소홀히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솔길이 있을 때와 없어질 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기도를 더해 좋은 마을이 돼야지 하고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길을 열심히 다녀 마음의 잡초를 없이합시다 라고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아지면 사람의 계획이 많아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을 잘 갖고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시티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변화가 부족해 보이거나 다시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이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음은 플러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마크 레버튼이 말한 이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겸손함은 진정한 변화의 출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둘째, 가시적인 반응을 주의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셋째,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나날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서울 대트라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강찬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본문 16절 17절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때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실은 이건 두 번째 만남입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딱 보니까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를 위해서 괜찮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두 사람의 열정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도록 초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은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수로 여러분을 해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 어드벤처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은 밤을 새우며 주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도란 주님과 함께 밤을 새는 것입니다. 지내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물리적으로 지내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야 돼요. 두 제자가 함께 가서 주님과 지냈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 치면 최초의 순예배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틀림없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가슴은 성령으로 뜨거워졌겠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멀쩡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멀쩡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로 그대로 전염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주님과 비슷해지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그 뜨거운 불을 우리 안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요한일서, 아니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영어성에 보니까 만났다가 아니라 찾았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안드레를 비롯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는 수많은 외세 압박으로부터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다윗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구세주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주님과 하룻밤을 새면서 대화한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몰랐지만

만 미비한 영적 지식으로나마 시몬 베드로 자기의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전도는 보니까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기가 설명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기쁨을 자기 형제 시몬과 나누었다는 것, 우리는 전도할 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게 가장 편한 사람에게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게 되는 저 위대한 베드로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는 평생 평범한 갈릴리 어부로 인생을 마쳤겠죠. 안드레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사람이 미래의 베드로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웃에게 소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사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드레가 뭐 큰일을 했다는 말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큰일을 했죠. 베드로를 예수님과 만나게 했잖아요. 안드레도 천국 가서 놀랬을 것입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은 자기는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큰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이 장차 하나님에게 어떤 쓰임을 받게 되는 일꾼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이 개인 전도죠. 안드레는 시몬을 성전 건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물론 교회 건물로 데려오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스톱하면 안 되고 교회를 거쳐서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전도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강렬해야겠죠. 뜨거운 예배자가 되면 열정의 전도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보시고 이르시되. 아주 간단한 말인데 참 예수님께서 보셨다.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우리처럼 대충 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사랑을 가지고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뚫어보시는 전능자의 눈으로 보시며 그 사람의 상처와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세히 보십니다. 안드레를 보시고 빌립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실 때 공통점은 우리 각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고통과 상처의 빛이가 끝나고 새로운 놀라운 포텐셜이 폭발하는 새로운 AD가 열립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 생일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한참을 베드로를 보시던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시몬에서 개바로 베드로로 바꿔주겠다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인데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비유했어요. 나의 반석 대신 여호와여. 든든하다, 믿을만하다, 의지할만하다, 주춧돌이 된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미래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보고 앞으로 너의 운명은 반석같이 든든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야,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보고 설마 저렇게 성격 다혈질이고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 반석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된다고? 세상은 주로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습니다. 좀 낫다는 사람들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만들어질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장차 개바라 불릴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집에 와서 한동안 생각했을

내가 진짜 그런 반석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줘도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만 생각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고귀하신 분이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고 선포해 주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평범하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말해주었을 때 네가 장차 개바라 불리리라.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옛사람으로 희귀하면서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안에 붙들려만 있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돼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미래를 보십니다. 주목할 사실은 주님과 이렇게 첫 번째 만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의 때와 결단의 때가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쫓았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제자로 불렀고 바로 베드로가 예스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훨씬 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1차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1차 부르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몇 개월 동안에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처음에 언급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그 사랑과 그 권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전 처음 그런 분을 만나봤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그분이 네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저분이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허언을 하실 분 같지는 않은데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느낌은 뭘까? 그렇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바쁜 베드로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찍으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의 때와 결단의 때가 항상 같이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느끼면서도 결단을 못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결단을 못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미국에서 한국 CCC 총재이셨던 김준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CCC 대학생 수련회에 가서야 비로소 결단할 수가 있었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 응답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주님이 후회하실까 봐 걱정이었지. 내가 능력과 인품이 안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주의 이름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그 유명한 식기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그날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천군 천사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니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들어놓고도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완전한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콜링을 받을 때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받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른 무게로 오거든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내가 너무 부산스러울 때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를 잘 못해요. 그러나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렸을 때 대부분 주님의 부르심이 아주 클리어하게 내게 옵니다. 오늘 본문과 평양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오셨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아침에 힘이 하나도 없이 빈 그물 걷어들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배를 그냥 툭 타신 거예요. 그런 분 있잖아요. 물어보면서 예스하기도 전에 타버리는 사람. 그래서 입에 타도 되지 그러고 올라버렸어. 그리고 그 빈배에서 무태 있는 청중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베드로도 주님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청중을 향한 설교가 끝난 뒤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린 베드로가 그 말대로 했을 때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힙니다.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알았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미끼, 똑같은 그물인데 이럴 리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후들후들 다리가 떨렸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구나. 그 순간 베드로가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라오는 것뿐이다. 그러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지금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한 마리 한 마리 낚는 그물질 낚시가 아니라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낚는 투만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죠.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은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은 택도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그래도 훌륭한 거는 이 부르심에 지체 없이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있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더해요.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과 배를 버린다. 이건 검객이 칼을 버리는 거고 화가가 붓을 꺾는 거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생업의 수단을 버렸어요.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비전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하늘의 비전을 가슴에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땅의 야심이 너무나 하잘 것 없게 여겨지는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평생 만져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고깃대를 잡았어요. 이 고깃대를 팔아서 처분하면은요, 이제 아파트 평수도 좀 넓은 데로 옮길 수가 있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배 몇 척도 구입해서 수산협회 회장으로 출마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걸 순식간에 다 버려놓을 수 있는 것은,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만날 예수님의 비전이 더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뭐냐는 거지. 더러운 흙덩이를 버리고 거기에 귀한 다이아몬드를 잔뜩 받았다면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잠시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비전을 잡았다면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즉시 알았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버리지 못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미국에 조지 B.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또 우연히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가 1940년대라 가지고 TV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라디오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그의 매혹적인 저음의 바리톤이 미 전역에 울려 퍼지면서 그는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되었어요. 여러 방송사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액의 개런티를 받고 이 대중가수의 길을 갈 직전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아들이 이 길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맞이하게 될 유혹과 타락을 염려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쉬어도 같이 진지하게 자기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찬양을 주셨어요. 금세기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되는 찬양 중에 하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당시 전 미국에서 인기를 갈 수 있었던 조지 쉐어는 성령이 주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릎을 털썩 꿇고 자신의 생애를,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940년도 초반에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손을 잡고 이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에 조인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그는 빌리 그레함과 함께 5대양 6대주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쉬어는 말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인기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 한국의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대성회에서 조지 쉐어가 보여줬던 모습이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나도 내 직업 다 버리고 전재산 팔고 신학교 가야 되나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전도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 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중간에서 좀 힘들다고 뭐 내려놓겠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지. 이 부르심이에요. 힘들고 다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해야 돼요.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쓰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무엇이 사람들 생각에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 일을 하게 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과연 예수님이 사람 제대로 보신 게 맞나?
이 사람들 데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0: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 1학년생들은 항상 그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학교 교학처에서 불러가지고 미안한데 하버드가 실수로 너를 받은 것 같다. 전사 내로다. 너는 올 자격이 없다. 예수님도 혹시 그러시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제자들의 면면은 참 그 당시 눈으로 보면 한심했습니다. 성격 칼칼해서 앞뒤 안 가리고 저지르고 보는 베드로 요한도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정치 색깔이 너무 강한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사람들이 경멸하던 돈밖에 모르는 세리 마태도 있었고 요즘 같으면 절대 대기업 1차 면접 시험도 통과하기 힘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연 제대로 부르신 건가?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훗날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역 범위는 팔레스타인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정말 로마 제국 곳곳에 가서 글로벌 미셔너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순교합니다. 별 볼일 없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 정말 이거 내 얘기하는구나.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신앙이 훌륭하시고 신방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의 신앙적인 인품이나 헌신하는 자세가 꼭 이분이 목사 같고 제가 성도 같고 그래서 운전하고 돌아올 때마다 꼭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해봐요. 왜 저분을 목사로 안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도 후회하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이 새로운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그렇지만 부르심의 헌신의 길은 달라도 부르심의 방향이 같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고 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냥 때려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부터 위대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나와 내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에 결코 주저없이 예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신제주 그리스도의 교회 양성섭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땅에 선하신 계획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단절된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다시 자유로운 예배의 찬양이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기성세대의 지혜와 다음 세대의 꿈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 전세계 곳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나무는 가지 끝부터 물이 오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어 나무에 물이 오를 때가 되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린 물을 밑둥부터가 아닌 가지 끝부터 채워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가늘기에 제일 굵직한 밑둥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 경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요. 하지만 나무는 구석구석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고 뿌리와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온몸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을 채워 가지 끝에 연두빛 잎을 피워 봄을 일찍 알릴 수 있었던 거죠.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에야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마음이 급하다고 웅덩이를 비운 채 건너뛰는 법이 없기에 웅덩이를 채우는 동안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는 나무처럼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흐르는 물처럼 이 땅 구석구석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부르던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시온은 사막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리도 삼어있던 수도 예루살렘에 왜 하필 사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해답은 사막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35장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사막에 물이 솟아나 생명의 샘이 되듯 시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존재들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사회를 밝게 바꾸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네 삶은 생명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혼란과 슬픔에 찬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간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왜 마음이 뜨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슬픔에 찼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혼자인 것 같고

벌어진 일과 일어날 일들로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주님, 때때로 고독합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아채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구하는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강타자 로드니 카루. 그가 타임지와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기자가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언제였냐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매 순간입니다. 그러자 기자는 경기장이 아닌 가정이라는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안타를 하나도 못 쳤든 수비에서 최악의 실수를 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저란 존재를 그대로 바라고 기다려줍니다. 마치 저와 노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르죠. 제 성적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고 인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른들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이죠. 로드니의 이 인터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난 아들인 탕자를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내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서 있으면요, 그동안 그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죠.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요, 와,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입술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시편 말씀과 함께하는 내 영혼의 바캉스, 은혜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평생 거하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말씀이 찬양이 된 곡들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진 곡은 원웨이 싱어즈의 기쁨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찬양은 첼로 연주곡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샀어요. 여러분 노예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취급 받아요 못 받아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상품과 같은 거예요. 노예는 상품과 같아. 오늘의 팔문목, 오늘의 사람들한테 팔문목 쌀 두 가마니 그리고 무 다섯 가마니 그리고 노예 두 개. 상품으로 치는 거예요. 노예를 갖다가 한참 잡아다가 대륙 쪽에 와서 팔았죠. 노예선을 보면은 참 정말 너무 슬픈 일이 많아요. 그 노예선에다가

가득 싣고 대서양을 건너가죠. 그런데 많이 실으려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실으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못 들어가요? 많이 못 들어가요. 키높이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눕혀서 실어, 눕혀서. 철조망을 철가락을 짜고 쫙 한 줄로 눕혀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두 줄로 눕혀.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열 줄. 예? 가득 사람을 눕혀서 치는 거예요, 노예들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 명 중에 한 명은 익사해서 죽어. 익사가 아니죠. 뭐죠? 압사. 눌려서 죽어요. 그런데도 가면은 더 많이 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으로 보여요. 뭐, 뭘로 보여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노예는 인권도 없고. 근데 당시에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쇠고랑을 차고, 목걸이, 개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쇠로 대고. 그 다음에 손, 발에다 다 묶고, 착고를 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 맞아가면서, 두드러 맞아가면서. 이 노예의 신세. 촬영하죠?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보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현실을 보고 우리는 형통, 불통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형통, 불통을 말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노예인데, 지금 현재 질병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형통한 자라. 요셉이 형통한 자래요. 누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형통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무조건 형통한 거예요. 불통한 건 뭘까요? 오늘 잘 나가도, 오늘 원하는 대로 잘 돼도, 오늘 건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불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병이 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형통한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누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다 알죠? 요셉은 무슨 사람? 꿈의 사람. 3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 3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가 온다고요? 37장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또 어려울수록 우리는 꿈을 꿉시다. 우리는 꿈을 꿉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꿈. 여러분, 근데 요셉의 꿈은 꿈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꿈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꿈은 내가 꾸는 게 꿈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프리뷰. 그래서 미리 보다. 하나님이 내게 미리 알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재미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절대로 우리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도 꿈 포기하지 말고 꿈을 꿉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뭐를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꿈이라는 걸 주셔서 일하시고 행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심 아래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뭐를 하리라?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많이 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을 많이 자면 되죠? 잠을 많이 자면 돼요. 너희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만 해? 잠만 자? 아니죠.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꿈을 꿉시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꿈을 꿉시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꿈을 꿉시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뭐 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아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끝까지 변치 않고 인내하고 그래서 기회를 얻읍시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니까 요셉이요 그냥 17살에 노예가 되죠. 17살에 불쌍하죠. 고등학교 한 2학년 되나요? 고등학교 1학년 돼요? 노예가 됐어요. 참 불쌍하죠. 그렇게 노예를 샀는데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써 있죠. 우리 마지막 6절에 읽었잖아요. 그게 바로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복선.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근데 몇 살이 됐다고요? 이제 27살이 됐어. 그랬더니 누가 요셉을 보고 꼬시는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꼬시는 거야.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 당신은 내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면서 탁 거절을 하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르게 삽시다. 근데 바르게 산 결과가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바르게 산 사람들, 옳게 산 사람들, 정직하게 산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날 고난을 당해. 그냥 대충하고 그냥 아무도 하고 돈도 좀 갖다 바치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시험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욕도 먹고 고통을 당하고 에? 사람들도 수입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이나 버텼는데 돌아온 결과는 지하감옥.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돌아온 결과는 지하감옥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돌아온 것은 사자굴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나 같은 경우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주의를 잘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을 결과로 보면 실패자지만 오늘은 과정일 뿐이다. 오늘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꿈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당당합니다. 어디 가도 뭐 하다고요? 당당.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기분 힘있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겨요. 행복한 감옥이에요. 행복한 감옥. 그는 감옥에 있어서도 뭐 했다? 행복했다.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꾸는 게 중요 아니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꿈을 꾸었노라. 꿈을 포기하지 않았노라. 꿈을 선포했노라. 마침내 꿈을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그는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 꿈 나한테 얘기해 보시오.
하나님이 해결하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가도 꿈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몸도 늙어버려요. 여러분 나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치 폴란드의 수용소에 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태워서 죽였어. 근데도 가스로 죽였어, 가스로. 근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난히 안 죽어, 유태인들은. 왜 그럴까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유태인들이 예? 떼거지로 막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어떤 사건이었냐? 담장동으로부터 소식이 한 통화 들어왔어요. 야, 러시아가 아니 예? 독일이 러시아를 이겼대. 독일이 러시아를 이겨버렸대. 독일이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이. 그들은 독일이 패망하기 말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치가 패망하기를 기다렸는데 러시아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 마음이 질병을 이긴다.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이긴다. 우리는 영혼의 육체를 이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질병도 이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 믿습니까? 안 될 거를 굳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드립시다. 우리 한번 기대합시다. 때로는 기대와 소망이 착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다시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올라.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처럼 다시 꿈을 꾸라. 반드시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함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할렐루야. 악을 꼴짝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심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한 수 앞을 내다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 수 앞을 내다보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요. 자기 죽일까 봐서. 요셉은 한마디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화를 손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자기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45장 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50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제 누가 죽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이제 야곱을 데려왔어요. 형, 아버지 야곱을 데려왔죠?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다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죽으니까 형들이 무서운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다 누구한테? 요셉한테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 우리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우리 잘못을 뭐하라고? 아버지 핑계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들 때 울어요.

울고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할렐루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잘 나간다고 목에다 힘들어가고 조금 힘들다고 그냥 난리치고 어려워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평생에 음성을 네 번 들어봤어요. 하나님 음성을. 평생 음성을 네 번 들어봤는데 첫 번째 음성이 이사야서 38장을 찾아 읽어라. 읽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홍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어떤 상황. 30대 중반이었던 제 머리가 다 빠졌어, 머리가. 30대 초반이었 30대 초반이 내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잘 관리해서 잘 덮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저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제가 그 말 들을 때 참 슬펐어요.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가 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저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계신 주님 모습. 절규하시는 모습.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모습 앞에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는데 나는 우리 성도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었어요. 세 번째 음성은 이제 여기 뭐죠? 이 동네 신창동에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좋아갖고 하나님 나 이 정도만 됐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솥을 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해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좋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죠. 얘야 너는 아직 멀었다. 뭐라고요? 멀었대요. 멀었대. 그리고 내가 너를 더 크게 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 다음에 그렇게 부겼던 교회가 어려움을 또 당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를 믿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만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교하고 구제하고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가 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들으니까 그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서 북한에서 자꾸 그 사상 교육만 받다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예수를 접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게 신이라고? 나를 위해서 왜 죽어? 그 안 믿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단기 선교를 많이 봤대요. 선교하는 분들이 자기보다 자기는 17살, 18살 정도 됐는데 그 누나들이 와가지고 언니 누나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갈 곳 없는 그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저는 이게 오늘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함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여러분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0: 범위를 절대로 인정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절대 중심 사상. 네 번째로 오늘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 절대 중심. 누구 절대 중심? 하나님 절대 중심. 자,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39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형들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또 해석할 때도 손 맡은 간원장 앞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41장 16절에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사람들 다 있는 데서는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내구다이 메고 까만 양복 입고 거룩하게 사는 척하다가 사람 하나도 없으면은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리고 더러운 짓 하고 추한 짓 하고 나쁜 거 다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당당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내가 알게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훗날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이 육체, 이 가죽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뵈리라.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리라.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지가 되고 스스로 감옥에 가고 스스로 죄수가 되고 죄수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는 그런 하나님 절대 중심 신앙.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요.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하나님 절대신앙 오직 예수예요? 뭐 사람 말에 치우치거나 환경에 치우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절대 중심 사상을 간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과 17장 5절, 22장 1절에서 2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인물로 만든 3대 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말씀 오늘 세 군데인데 말씀을 진행하면서 보고 첫 구절만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인물로 만든 3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육간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이오는 군사가 318명,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녀의 축복,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열두 방백을 통해서 나타난 자녀 후손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창세기 25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질병과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수완이 차서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의 선봉에 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가장 앞세우십니다. 단연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출생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로서 지금 바벨론 땅, 즉 신전이 가득한 우상지기의 땅이었습니다. 역시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가문에 어쩌면 우상지기의 자녀 가정,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인물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인물이 축복의 인물로, 저주의 인물이 축복의 인물로 바꿔지게 된 결정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인물이 유명한 축복의 인물이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아야 하니까